추억 둘. 운동화끈이 풀려서 다시 묶어야 할 때 일단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뻣뻣하게 선 채로는 스스로 고쳐낼 수 없겠죠. 잠시 숨 고르기를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선도 자세도 모두 조금 낮춰보면 다시 일어서기가 가뿐해집니다. 우리 일상을 거대한 풍선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오늘 화요일인데 아직도 이 연휴 리듬이 남아있진 않겠죠? 혹시라도 어제 다 못 빼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저 빼고 다시 신선한 일상을 채워가 볼까요?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여행 스케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연휴 뒤에 며칠은 살짝 엇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속도를 내긴 해야죠.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숨 고르기를 잘 못해두면 다가오는 주말도 또 그 다음 주도 심하게 리듬이 꼬일 수 있다는 거 달력 한 번만 보면 아시겠죠?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이 9월도, 이미 노크를 수시로 하고 있는 10월도 모두 우리가 잘 담고 또 빼야 하는 일상입니다. 필요하다면 숨 고르기 한번 해요. 진짜 뱉다가 후 하는 그런 숨 고르기도 한번 하시고요.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찜박질하는 시간을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보내면 되는 거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참여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하셔도 돼요.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유승범의 질투, 더블루, 그대와 함께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그동안 사는 게 숨막혔다면 오늘은 어디를 가든 한번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가장 가벼운 호흡으로, 가장 가벼운 생각으로. 아주 먼 길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숨이 가쁘고 벅찬 거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숨가빴던 호흡이, 지쳐있던 마음이, 복잡했던 생각이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바쁘게 뛰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잊지 마세요. 살아가다 숨이 턱까지 차고 정말 더는 나아가기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하루를 가볍게 산책하듯이 살아도 된다는 걸.

양희은의 걸어요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글배우의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였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뭐 강인하게 살자 그래도 살다 보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맥이 탁 풀리는 그 정도로 힘든 순간 찾아오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 이럴 때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겠지만 당장 뭐랄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이 조바심이 나고 막막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아파하고 견뎌왔던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더 크게 자책한다고 합니다. 자책이 또 다른 자책을 낳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책을 반복하는 게 뭐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마음만 더 피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책은, 이 글은 반복되는 자책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글 같아서 골라봤고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온전히 다 내 탓으로만 돌리면서 쓸데없고 그러다 못해서 과학적인 생각까지 자꾸만 한다면 이건 뭐 반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벌이죠, 벌.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죠. 작가의 글들을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뭔가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뭐랄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내 인생의 어떤 모든 순간순간에 어쨌든 근접하는 그런 답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으니까 그건 본인의 몫일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수월하게, 예, 너무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는 그런 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진짜 힘든 순간 만나면 일단 뭐 사람인지라 기본적으로 좌절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라고 한번 무너질 수는 있는데 그대로 쭉 무너지느냐, 자책만 하고 마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고 올라가 보고 뭐 그러려고 애쓰느냐, 이 차이일 거예요. 저도 어떤 순간에 약간 저는 그런 순간을 딱 만나면 뭐 좌절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얼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순간에 멈추는 느낌? 사고도 좀 정지되는 느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좀 일시정지 버튼을 누가 일부러 내 인생에 눌러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누르는 것도 나에게 달린 거니까. 아,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인생에 기능 버튼들이 딱딱딱딱 있어가지고 이때 이거 누르면 다시 출발, 이거 누르면 잠시 쉬어가고 이럴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니니까 첨단 기계라고 해도 사람하고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로든 뭔가 좀 위기를 맞았을 수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어떤 삶의 구덩이를 좀 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긴 있습니다.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1부 끝곡은 전주 김원혜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정태춘 북한강에서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꾸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죠. 우리 꾸리님이 요즘은 가끔 밖에서 러닝하다가 가을의 향기로 문득 감성에 젖어들어서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독수리님 추천으로 노출을 알고 이 가을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노래였고요. 아, 그러면 또 당연히 이분이 나오셔야죠. 독수리님 큐. 독수리님이 꿀님께서 그 어려운 티켓을 예약해서 기분이 좋다고 야구 아, 우리도 야구 팬들 얼마나 지금 또 좋은 시기입니까. 날씨도 여러분 너무 더웠는데 이제 좀 응원할 때 겨드랑이 땀 좀 덜 찬다고 누가 표현을 하시던데 아 좋을 때죠. 올해가 잠실야구장 마지막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아마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또 예, 러닝도 하고 열심히 또 야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 좀 뵐까요. 아, 도부리님 오늘 진짜 일찍 오셨었네요. 그죠? 그리고 신북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향기님, 화창하고 선선한 가을이 깊어지는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146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라고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바람구름님 어서 오시고요. 1202 쓰시는 분이 가을이 식욕이 생기는 계절 아닌가? 전 요즘 왜 입맛이 없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입맛이 왜 없을까요? 제 경험상 입맛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때가.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니신가 해서요. 그리고, 7826 기본을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현민님, 황금배려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가을 기온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고. 아, 환절기 절대 목감기 조심하세요. 쏘디 하셨는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뭐가 이렇게 오면은 목부터 오는 편이긴 해서 약간 훌쩍거리면은 그건 뭐 일시적인 컨디션 때문에 생기는 증상 같은 거고 목이 아프면은 진짜 좀 고민이 되는 편이라 목에 막 목도리 두르고 자고 막 스카프 두르고 자고 그럽니다. 도광택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창한 아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전주 김원희님 잘 들으셨나요? 커피님은 오늘은 3부까지만 듣고 병원 정기검진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2008년 한 이맘쯤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같은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있고 주위에도 워낙 많고 그래서 갑상선 암수술을 하셨대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눈물도 나고 두 아들이 걱정이 됐는데 어렸던 아이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고 18년이 지났다고 그렇네요. 그리고 뭐 병원 갈 때 어떤 것도 겁 안 나는 건 없겠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참 뭔가 큰 어려움 없이 좀 지날 수 있는 거긴 하니까 그리고 잘 지나오셨네요. 그래도 병원 갈 때는 항상 겁은 나죠. 병원이 막 즐겁고 신나서 어머 저기 가면 너무 막 오늘 신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 다녀오시고요. 두 곡을 준비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베이비 베이비, 에이미 스튜어트의 나커누드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리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는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소영님만 알고 계세요 하신 건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자꾸 읽고 싶네요. 소영님만 알고 계세요. 소영님 엄청 센스쟁이. 읽으면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웃자고 해본 얘기인데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 이 타이밍에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속도가 빠른 사람도 아니고 뭐 빨리 감 잡고 타닥 이런 것이 좀 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황홀해집니다. 일산 진문희님 어서 오십시오. 올여름은 참 무겁고 무덥고 길기도 길었습니다. 가을이 순식간에 다가왔네요 라고. 근데 저는 체감상 사실 더 막 이 더위가 끝나긴 끝나나 싶게 진짜 그렇게 길게 이어진 여름은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냥 우리가 정말 날씨 체감하는 그 날씨 기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인 또 날씨가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78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7103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현미님은 아 현미님이 정희님하고 친구분이신 거예요? 오, 처음 알았네요. 아, 두 분이 성함도 비슷하시네요. 학교 다닐 때 이름 비슷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약간 급속도로 친해지고 신학기 때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반에 이름 같은 친구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야 나도 이러면서 같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영이가 3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아무튼 3명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다 다른 소영이 성이 달라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구분해서 부르고 만약에 그것까지 같으면은 선생님들은 다른 걸 찾아내죠. 뭐 안경 소영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61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영희님은 오늘은 아이들 아빠 산소를 가요. 아, 그러시군요. 너무 일찍 간 당신 이제야 여행 삼아 갑니다. 이 대목이 너무 뭐랄까 감히 이제 이해가 돼서 살짝 순간적으로 울컥했네요. 그래요. 뭔가 항상 돌아보면 아유 그래 이제는 옛말하고 산다. 어르신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처음 생기고 처음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잘 지내오신 거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자, 시간이 오늘 신청곡이 좀 많긴 한데 이 노래가 또 간만에 신청곡이 들어와서 2부 끝곡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도광택님이 신청하신 노래 약간 에어로빅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라브시의 Be My Baby 전해드리고 Be My Lover 앞에 베이비가 있어가지고 Be My Lover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은 일산 진무님 신청곡이에요. 유익종 들꽃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노출 극장으로 함께 가는 날이라서요. 잠시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바로 인사를 좀 드리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노출 극장으로 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음표가 생길 때 꼭 이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포레스트 검프 스위트 연주곡이고요. 윈스터 프란시스 그룸 주니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톰 행크스 주연의 1994년작 미국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 작품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쉴 새 없이 사랑받던 시기라 저는 가끔 좀 헷갈리기도 해요. 영화는 1981년을 배경으로 경계성 지능을 가졌지만 뭐든 최선을 다하는 가슴 따뜻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피의 미국사를 관통하는 인생 이야기를 담았고요. 이 영화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말,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겠죠. 주인공 톰 행크스 엄마가 했던 말이었죠. 예. 소년 포레스트 검프는 다리가 불편하고 또 지능도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좀 외톨이 신세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 소년은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또 그 어렸을 때 콩깍지 첫사랑 소녀 제니와의 만남으로 사회의 편견과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성장합니다. 여느 날과 같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치던 포레스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요. 늘 달리는 삶을 살아가요. 포레스트의 재능을 발견한 대학에서는 그를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하고 졸업 후에도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군에 들어가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둬서 무공 훈장을 수여받는 등의 탄탄한 인생가도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잠시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첫사랑 제니 역시 그의 곁을 떠나가죠.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는 포레스트가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OST에서 한 곡을 듣고 갈까요? 비치보이스의 슬룹 존비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설명이 없는 필요 없는 곡이죠. 스캇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가 흐르고 있고요. 아, 뭔가 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 그런 포레스트 검프가 오히려 그 성실함과 우직함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전개 때문에 이 작품을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 영화로 보기도 했다는데요. 그 때문인지 아메리칸 드림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좀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건 뭐 휴먼 드라마나 굵직한 미국사들을 검프를 통해서 묘사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순수하다 못해서 약간 바보 같은 주인공 검프가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잘 모르는 듯 서술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냉소적이면서도 풍자적인 느낌을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 중에 크게 성공하는 인물이 둘 있는데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와 댄 중입니다. 검프는 경계성 지능 장애이긴 하지만 인생이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큰 불평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저 맡은 일을 그때그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댄 중이는 장애인이 된 후에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산다는 설정인데 이땐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여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지만 검프를 다시 만나게 된 후에 점차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며 성공한다는 그런 전개죠. 한 곡을 더 들을까요? 버즈의 턴턴턴 함께합니다.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오늘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도 받고요.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등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시상의 성과를 떠나서 영화가 가진 메시지가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첫사랑 제니는 가정에서 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그런 설정입니다. 하지만 딱히 뭐 장애를 가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미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 도피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어느 날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저런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 때문에 이게 좀 정치색 논란으로도 이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인생의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질 때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초콜릿 그 대사도 그렇고 또 포레스트가 벤츠였나요? 왜 그 옆에 앉은 여성의 매끈한 신발과 자신의 흙 묻은 신발을 비교하면서 발이 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뭐 이런 신발을 신었다고 무조건 다 발이 편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또 굳이 그렇게 정의 내릴 필요도 없다는 게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는 이 초콜릿이 얼마나 단지 또 생각보다 쓴지 일일이 다 따지지도 말아요.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윌리 넬슨의 On the Road Again.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OST와 이야기를 한번 뭐 좀 속속들이 이렇게 파헤쳐 볼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노추의 이 화요일 코너 덕분에 추억의 영화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봤는데 또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두 번째 봤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저 개인적으로 한 10번은 더 봤을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한번 봤는데 또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마 다시 또 봐도 또 뭔가가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보는 재미나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또 내가 보면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메시지가 또 다른 게 생겨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별건 아니어도, 대단한 건 아니어도 이 화요일 코너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잊고 있었던 추억의 작품들을 또 만나는 그런 재미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추천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영화는 누구나 좀 알 법한 그런 영화기는 한데 가끔 OST가 전혀 그런 경우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OST랑 좀 연결해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커피님 오늘 병원 잘 다녀오세요. 아마 곧 이제부터는 못 들으실 텐데 3부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종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4부 첫 곡은 최성수의 동행이었고요. 우리 이영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우리 영희님도 남편분 산소에 잘 다녀오시라고 신청하셨던 노래 지금 함께 해봤습니다.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처음 듣는 코너라고 최근에 오셨대요.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평강공주님 오늘은 햇볕이 쨍 하고 나왔어요. 읽으면 안 되는 문자가 더 궁금해졌어요. 아, 그거였어요. 아유, 소영님, 뭐, 이렇게 뭐, 센스쟁이. 예.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한 반은 주르륵 다 읽었죠. 그리고, 완전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그래요. 엇박자는 아니시군요, 평강공주님은. 김정태님도 어서 오십시오. 영디 오늘도 애청합니다. 길가에 가로수 잎들이 조금씩 가을 속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웃는 날 시작하세요 하셨고요. 김진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96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셨고요. 7025 뒷번호 쓰시는 분 또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경원님은 아 어제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손이 굉장히 바쁜 그런 월요일을 보내셨대요.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어제 왠지 막 경호님 문자 본 것 같고 그래요. 제 기분에는 늘 자주 함께 해주시니까요. 아 그리고 30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기분에 따라서 계절의 느낌도 다르다는 거 공감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많이 더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덥기야 덥죠. 더운데 어느 해는 막 정말 끝나지 않는 비 뭐 이런 좀 그 모든 해가 항상 다 차차차차 기억에 뭐 몇 년도는 뭐 했고 이렇게 남아있진 않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뭐 몇 년도 여름은 정말 비가 많이 왔어, 몇 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어,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기억하는 것들이 예, 생겨나긴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백님 신청곡 유심초 사랑이여 준비했고요. 그리고 평강공주님 신청곡 장은숙의 사랑 이렇게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숙의 사랑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유심초의 사랑이여 였어요. 7085 디보를 쓰시는 분 은준님 또 경미님도 와 계셨고요. 아, 제리님 저에게 인생이란? 이라고 묻는다면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초콜릿 상자 안에 초콜릿은 어떤

노래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주님 너무 멋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크 초콜릿도 달다라고 생각하면 아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어떤 건 그래 이건 달다 단 초콜릿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어우 진짜 막 입에 닿자마자 이게 알죠 막 표정 찌그러지는 그 정도면은 사실 쉽진 않을 거지만 그래요 우리가 집는 오늘의 초콜릿 인생을 비유하자면 어떤 맛이건 기꺼이 내가 먹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권영준님 노추의 옹달샘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네요. 그때 저 참 우리는 정원이 없는 한 배를 타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게요. 요즘 노추 가족분들이 함께해 주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또 새롭게 또 합류하신 분들도 약간 노추에 대한 수줍은 애정 표현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황금별애님도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정태님의 신청곡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모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염소를 먹이는데 무엇을 일시에 많이 먹여서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시면서 도가에서 돌을 깨치게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정인 오르막길.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4: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5: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4: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성리품 2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과 물, 걸음이 있다고 해서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도 마찬가지겠죠?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다짐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에 맞는 지혜를 찾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을 깨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엔 교무님들의 설법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 다시 만난 설교 만나보고 있죠.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두 손을 봅니다. 어반자카파 열 손가락.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한 원봉공의 나눔 활동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잠시 거리를 두었던 고립, 운둔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중앙봉공회가 청년들과 함께 쪽방촌 70가구를 찾아 직접 준비한 추석 음식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나눔엔 청년재단 소속 청년 24명과 인솔자 4명 등 28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마음에 오래 여운이 남는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원불교 중앙봉공회 강명건 교무는 이번 나눔 활동이 쪽방촌 사람들과 고립, 운둔 청년 모두에게 의미가 큰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이번 경험으로 얻은 새로운 점 하나가 청년들 마음속에서 잘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재단과 원불교 중앙봉공의 인연은 지난 7월 서울역 배식봉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립, 운둔 청년 30여 명이 무료 급식봉사에 참여했고 나눔을 함께 이어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청년재단의 제안으로 이번 추석 명절 음식 나눔이 마련되면서 두 달여 만에 두 번째 봉사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원봉공회는 고립, 운둔 청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한 원봉공회 나눔 활동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 심기.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아내를 알게 되면서 원불교란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됐다. 처음엔 원불교를 몰랐기에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불교를 다닌다고 하니 큰일이다 싶었다. 아내는 당시 나와 오래 알고 지냈어도 한 번도 원불교를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내는 김해 진영교당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었고 데이트 신청을 하니 교당에 가야 해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별 수 없이 그녀를 보기 위해서는 교당에 가야만 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회도 보게 됐고 청년의 훈련도 참석하게 되면서 마산에서 진영까지 청년 법회 때마다 출석하게 됐다. 그렇게 결혼하고 원불교인으로 살아온 지 벌써 법납 30년이 다 됐다. 원불교를 다니면서 내게는 커다란 숙제가 있었다. 불쑥 화가 치밀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것이다. 내 잘못일 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도리어 우격다짐하며 더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았다. 그러면 아내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멈출 마음도 들여다볼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이도 다투었다. 나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내어주신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유념하고 무념하기를 반복했다. 인터넷 법문 사경을 통해 경전 말씀도 받들고 원불교 교리에 대한 스승님들의 강연도 챙겨보았다.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 거쳐온 많은 교무님들의 설법도 빠질 수 없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내는 나를 알아차리고 일단 목소리부터 조심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상대 탓이라 우기고 있는지 내면에 나와 대화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화가 치밀면 금세 얼굴과 말로써 드러냈지만 요즘은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리고 돌이켜본다. 한번 멈추는 그 순간이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을 느낀다. 감사 생활로 정진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 지나온 시간도 온통 은혜였고 앞으로의 길도 결국 은혜 속에 있을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강도연 교도님의 글 지나온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은혜 만나봤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이명화 교무님의 설법 말씀 전해드립니다. 법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길 함께 할게요.
3: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아시시라는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천주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설립자인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 중앙 돔 아래에 아주 작고 소박한 경당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을 포르치운 쿨라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작은 조각 혹은 작은 몫이라는 뜻인데요. 갈대와 진흙으로 만든 작은 움막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당을 넘어서 수도회의 심장이자 영성이 탄생하고 완성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포로 생활과 큰 병을 얻은 후에 회개하고 모든 유산을 반납하고 누더기 옷 한 벌만 걸친 채 평생을 구걸과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보고 감명받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인데요. 포르치운 쿨라는 성 프란치스코가 최초의 동료들과 함께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 공동체를 출범시킨 역사적인 시작점인 것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자신도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포르치운 쿨라는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16세기에 교황의 명에 따라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짓게 되는데요. 이때 교황은 포르치운 쿨라 이 작은 경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에 오히려 외부 훼손으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유적들을 내부에 그대로 둔 채 거대한 지붕처럼 덮어씌우는 그런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기원이 되는 핵심 성지들을 철저히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란치스코의 핵심 정신인 가난과 겸손을 해치지 않기 위해 화려한 조각과 장식을 절제하고 단순 명료하곤 양식으로 내부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매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신도들에게 이러한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지라고 찾아가는 곳, 문화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들은 항상 그곳을 찾아갈까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성지는 단순히 역사적인 관광지나 유적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교리와 가르침이 눈앞의 현실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적,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성지는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성인들이 실제로 머물며 가르침을 전한 무대입니다. 경전 속 글자로만 읽던 추상적인 교리와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생생한 현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포르치운 쿨라를 보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을 느끼고 또 불교 4대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상파울로 교당 교도님들과 우리 산티아고 교도님들이 오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곳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지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엄불교 정신을 잘 체득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성지는 그 종교의 뿌리이자 정체성이 시작된 곳입니다. 특히 성직자들에게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초심을 찾는 훈련소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에게 성지는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신앙의 초심을 충전하여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영적인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문화유산을 계승해야 하고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할까요? 개인의 마음은 수행을 통해서 전해지고 공동체의 마음은 문화를 통해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듯이 한 공동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기억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공동체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한다는 것은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마음, 신앙, 수행, 생활 방식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 개인의 마음을 가꾸어 간다면 문화유산을 가꾸고 계승하는 일은 원불교라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계에서 찾아왔지만 우리 원불교를 찾아와 원불교다운 문화는 무엇입니까? 원불교가 100년 동안 지켜온 정신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세계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세계에 내놓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세계화는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원불교적인 것이고 그것이 담긴 정신을 해석하고 잘 보존하고 오늘의 언어로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찾아온 사람에게도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과거를 붙들어 두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동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세계가 원불교의 문을 두드릴 때를 준비하는 일이며 우리의 정신을 세계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는 원불교의 세계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법을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레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레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법에는 법을 내는 일이 있고 법을 받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다시 그 법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법을 내어주신 스승이 계시고 그 법을 온전히 받들어 삶으로 살아내신 우리 선지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다시 그 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법맥이 이어집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넘어 1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법이 전해질까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의 법문은 경전으로 남고 선진들의 삶은 역사로 남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던 장소는 성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행해온 의식은 전통이 됩니다. 종을 치는 방법 하나, 예를 올리는 방법 하나, 천도의식과 독경 하나에도 우리가 받들어온 법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법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공동체가 법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법을 받드는 방식이고 다음 세대에 법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마음 공부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법을 살아있게 하는 공부라면 문화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법을 살아있게 하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옛것을 보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든 법을 잘 받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내는 것, 법을 받드는 것, 법을 전하는 것, 이 삼위가 하나로 이어질 때 법은 시대를 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어지는 법의 전승, 그것이 다시 문화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의 현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처음부터 법을 공전해서 소수만을 위한 교법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교법의 세계화는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원불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 더 넓게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선불교 혁신론에서부터 강조해온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함께하고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교법이라면 이제 그 지평을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화와 생활화와 대중화의 꽃은 결국 세계화를 통해 더욱 온전히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만 소중하게 여기는 데 머물러서는 그 가치가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원불교의 문화유산이 교단 안에서만 의미 있는 유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이 되고 국가의 문화유산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려면 세계화의 관점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불교 문화유산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현재 원불교의 문화유산은 대성지, 성지, 사적, 유물의 네 체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네 곳을 대성지로 지정하고 있고 성주를 성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4대 성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산 근원 성지는 새 세상의 주세부리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공사로 영육상전의 터전을 닦고 법인성사로 법계 인증을 얻어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신 대성지이다. 또 변산 제법 성지는 대종사께서 일원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교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 초선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계획하신 대성지이다. 익산 전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천년의 만보사를 모시고 일원의 시민을 찍도록 해주신 곳이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주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의세에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민연에 열반하신 대성지이니라. 이 외에도 성적, 교적, 성보, 교보 등의 체계 아래 교단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유산도 59개소에 이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5년 익산 성지를 시작으로 영산 성지 대각전, 신흥교당, 1위 보화당터 등 다양한 곳을 저희들이 원불교 문화유산 18개소의 이 지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불교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교단 내부의 역사적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 종교문화의 한 부분으로 공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보면 성지나 터, 건축물과 구조물 같은 부동산 중심의 유형 문화유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태산 대종사의 친필 유목이나 창립기의 유품, 생활용품, 초기 교서와 문헌 자료 같은 동산 기록 유산은 아직 충분히 조사되고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원불교의 의식과 의례, 법회, 선문화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유산도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의 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학술적 논의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왜 학술적 논의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문화유산이 원불교만의 문화유산을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술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연구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체계 안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어떤 종교적 가치가 있는지, 건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학문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언어를 넘어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문화연구재단에서는 원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과 만남을 지속해왔고, 이를 실제 연구로 연결하는 약 3개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종교와 문화유산을 연구해온 외부

0: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때 엄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도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첫 삽을 뜨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연구와 논의를 꾸준히 쌓아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논문 몇 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불교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어떻게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눌 것인지, 또 어떻게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와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과거를 지키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원불교의 정신과 힘을, 법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더 넓은 사회와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불교 문화 전승은 곧 법의 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세계와 나누는 과정 역시 원불교의 법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법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시 만난 설교, 이명아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촌에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빨대의 구멍은 몇 개일까요? 바야흐로 2018년 아주 추운 계절에 이 문제는 논쟁 아닌 논쟁이 펼쳐졌어요.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영 개냐. 구멍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뉜 답에 너나 할 거 없이 목에 핏대를 세웠더랬죠. 빨대의 구멍 개수를 따지다 보니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너와 나의 다름을 이렇게 알아가 보는 건 어떠세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빨대 구멍의 개수를 또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봐도 정답이라고 외친 건 없어요. 다들 수학적 의미로 보면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이런 두루뭉술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일지라도 완벽한 정답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입장과 상황에 맞춰진 관점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나의 원활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에 이곳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번입니다. 짧은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있어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준기의 투게더,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이준기의 투게더,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205 쓰시는 분이 빨대 구멍 개수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얼마 전에 조카랑 네모난 식빵을 먹다가 식빵 구멍은 몇 개일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구멍이 없지 라고 했더니 8살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고모,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숨구멍이 수만 개 있는 거야.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빵도 숨을 쉬잖아. 하게요. 동공지진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는 세상이랑 아예 다르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완벽한 정답이란 건 정말 우리 어른들의 편견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친구 뭐 해도 하겠는데요? 아주 그냥 똑 부러진 친구예요? 아주 그냥 멋진 친구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멋진 친구였고 조카분이야. 아주 그냥 뭐 하나 하겠는데요? 뭐 한 자리 예, 들어가겠어요? 전호성 님이 희원님 뭐 괜찮아지셨나요? 목소리 빨리 나오세요. 라고 오늘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벌써 9월 달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뒷번호 0795 쓰시는 분이 부부싸움의 90%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남편한테 카톡으로 당신의 관점을 존중한다 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이 좀 찔렸겠죠? 라고 키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왜 안 하지? 생각이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저거를 당신의 관점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찔리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이제야 내 말을 이해하겠어? 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 또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 아, 어쨌든 예, 아, 좀 찔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복수님께서는 현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뭐 괜찮으신가요? 걱정되더라고요. 부산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제 잠도 좀 많이 자고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제가 그 8살 1학년 아이와 함께 있는데 예,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목이 안 나와. 이러면서 거의 말을 안 했더니 확실히 좋아진 것 같네요. 아,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린의 사랑했잖아, 순순히 베개슬의 1년이면.

린의 사랑했잖아 순순히 베게스를 1년이면 그리고 1부 끝곡으로 제로베이스원의 탑5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아이의 계절의 우리.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불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1168 쓰시는 분이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점심 메뉴 고를 때도 직원들 의견이 다 달라서 결국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예, 입맛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죠. 근데 이렇게 또 다 시키는 걸 보면 그 회사 자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럼요. 뒷번호 4021 쓰시는 분이 추석에 어머니가 싸주신 전이랑 나물이 냉장고에 하득 있습니다. 당분간은 삼시세끼 명절 음식 확정이에요.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매콤한 떡볶이나 칼칼한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어서 딱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게 드셔도 좋죠. 그리고 저는 약간 튀김처럼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은 희원님 인자 출석해요. 김제 하늘은 몽글몽글 구름이 햇님을 가리려고 해요. 건강 괜찮으세요? 맑고 새콤한 목소리 좀에만 기다리면 되겠죠? 오늘도 출석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점점 돌아오는 것 같으니 아마 내일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서브웨이의 3월 55초간의 고백, 그리고 소울엔진의 아름다운 너.

서브웨이 3분 55초간의 고백 그리고 소울엔진의 아름다운 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670 쓰시는 분이 해구 환절기라 그런지 주변에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목이 칼칼해서 비타민C 털어놓고 따뜻한 보리차 마시는 중입니다. 우리 휴원님도 목관리 잘하셔야 해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어제부터는 커피를 딱 끊고 비타민C와 그리고 병원에서 지어주신 약과 그리고 물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잠을 많이 자고 비타민을 먹고 물을 마시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목만 빨리 딱 좋아지면 아주 기가 막히겠네요. 뒷번호 6658 쓰시는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일하는데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달라졌어요. 진짜 가을 냄새. 이런 날씨엔 감성적인 노래 들으며 커피 한잔 마셔야 질리죠.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고정 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저 대신 많이 맛있게 드셔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옥상달빛의 괜찮습니다. 담소네 공방의 예쁜 하루.

옥상 달빛에 괜찮습니다. 담소네 공방이 예쁜 하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어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다대포에 차 마시러 가느라 청취를 못했는데 희원님 목소리 듣고 놀랐네요. 빨리 완쾌하시길 바래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내일쯤이면 정말 괜찮아져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연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시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 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백예린의 산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엔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9: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8: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핫한,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저 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홀려라! 그때요, 향나니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이클립스의 런런 띄워드렸습니다. 어? 오늘 김효원의 목소리가 득음했날 정도로 목이 많이 쉬었죠. 아 정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를 필두로 오늘 큰일 났는데 오늘 만발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삑 소리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갈 때는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풍악을 홀려라. 그때요 춘향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지

태연의 만찬과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봅시다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박지은의 하늘색 꿈이었어요. 이 곡이 저는 원곡인 줄 알았더니 원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룹 로커스트의 곡이었는데 요게 또 이제 지은 씨의 요런 음성으로 우리가 또 리메이크한 노래를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하늘색 꿈을 기억할 때는 박지훈 씨 걸로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4607 쓰시는 분께서 박지훈 하늘색 꿈 이렇게 보내주셨고 뒷번호 3523 쓰시는 분도 박지훈의 하늘색 꿈이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7399 쓰시는 분 하늘색 꿈 박지훈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요리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8233 쓰시는 분은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드셨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뒷번호 9041 쓰시는 분은 오! 국악가락으로 들으니까 국악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네요. 박지윤 씨의 하늘색 꿈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 카세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명곡인데 오늘 여기서 들으니 눈물 나게 그립네요. 제 감성 포인트 저격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예, 댓글과 함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지만 다섯 분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3부 끝곡으로 박지연의 하늘색 꿈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열지쇼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라이즈의 Do You Up Dance, B의 힙송, X의 Love Shot 띄워드립니다.
1: They've been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Do Your Dance, 비의 힙송, 엑소의 Love Shot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뺀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100 쓰시는 분이 5명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날씨가 선선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맨발 걷기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그 뒷산이나 예 아주 그 낮은 산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 황토길이나 이런 거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걷다 보면 확실히 또 건강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오늘 이렇게 또 걷기 운동하시니까 더욱이나 체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둘 다 잡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4660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었어요. 선선한 바람 불어서 기분은 좋은데 얇게 입고 나왔더냐 살짝 쌀쌀하네요. 겉옷을 꼭 챙겨야 할 날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추워서 깼잖아요.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놨는데 그 살짝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와 춥던데요. 예, 이제는 진짜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뒷번호 2340 쓰시는 분은 어제 집에서 시오콤부 이용해서 주먹밥 만들었는데 아 드셨군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요리에 아 이런 또 재능이 있나 착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엔 또 뭘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있는 날이니까요. 내일도 함께 하시면 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요리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뒷번호 3812 쓰시는 분은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겼어요. 말하기도 불편한데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사연 보내는 재미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님도 감기라니 둘 다 우리 얼른 나아지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목감기인데 아, 3812님도 똑같네요. 그쵸? 예,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목 상태로 만나자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박혜원의 찬바람이 불면 여원의 이젠 잊기로 해요.

박혜원의 찬바람이 불면 연애 이젠 잊기로 해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서은광의 사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날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때로는 말을 걸지 않는 것도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진표의 노래입니다. 천년지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요즘 미용실 예약 메뉴에는 조금 특별한 선택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용히 머물다 가고 싶어요 또는 가벼운 이야기는 좋아요처럼 나를 대화의 양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지요. 뭐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서 억지로 일상이나 날씨 이야기를 나누라고 피곤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무례해지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억지로 대화를 이어갈 마음의 여유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것만이 다정함이나 친절은 아닐 겁니다. 상대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침묵을 지켜주는 거, 그것 또한 따뜻한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안녕들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거시기 그 무시냐?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안하신가 몰라. 그런데요, 오늘은 동네 그 우리 집 앞에 그 무인 빨래바에 갔다가 온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 무엇이냐면 주인도 없는데 잘 돌아갈까 하면서에 들어섰는데 오메오메 막상 가보니께 내 걱정이 참말로 무색하더라고 말이요. 뭔 말이냐면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사람한테는 요 버튼 먼저 누르면 돼요 하고 그 시기에 가르쳐주는 건 기본이고 앞사람이 깜빡 잊고 간 옷까지는 다음 손님이 차곡차곡 개겨가지고 보관함에 싹하시기 허드란 거 아니겠어요? 예, 밈 자발로 예쁘기도 하지. 마신 음료수컵도 깔끔하게 치우고 나가니까 지키는 주인이 없어도 다들 잘 거시거더란 말이요. 아, 어쨌든 말이요. 주인이 없어도 서로 배려하는 양심이 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오늘도 우리 동네 참 거시기역에 잘 돌아간다 이 말이요.

안녕하세요. 이명복 씨가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일찍이 행복한 방송 좋은 여가의 세상 녹화합니다. 듣는 동안 행복 만끽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출석하신다고. 윤영희 씨 오늘도 출석하셨고 대구에서 끝자리가 5832번님 졸린 시간 늘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고속열차 타고 떠납니다. 좋아.

고소음 열차 두화도였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활기찬 방송 좋은 행과의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참치맨의 재경 잭씨 감사합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부산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화요일. 부산 비와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좋은 행과의 세상 들으면서 오자고 시작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선이 10년만 젊었어도 10년.

우리 선희의 10년만 젊었어도였습니다. 김혜성 씨, 화창한 가을날 오늘도 최고의 방송 멋진 방송 좋은 해와의 세상과 함께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앞산에서 오미자를 조금 따서 왔어요. 효소를 담궈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날씨에요. 신나는 들었어도 오후도 신나게 출첵합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할게요. 황용우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오늘 황용우 씨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김진우입니다. 영상강.

부산 버둥이님, 부산은 오늘도 비가 내릴 듯 종일 흐린 날씨입니다. 아까는 비가 온다던데요. 네. 그리고 독산 환양님 늘 감사합니다. 조승구의 꽃바람 여행 주셨고요. 오늘도 여름처럼 덥네요 라고 하신 분, 조안의 신곡 중에 듣고 싶다고. 이준호씨, 좋은 여행 갈 세상은 나의 벗이요. 네, 강원도에서 서울을 강원도에서 올라가면서 즐거운 방송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추영 바깥등

전수영의 바깥등까지 들으셨습니다. 반짝이는 가을 햇살이 예쁜 오후입니다.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코너를 기다리는 시간 마저 설레는 방송. 마음에 살포시 스며드는 말씀에 행복한 미소를 신나는 음악으로 힐링하는 최고의 방송 조은혜의 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힘내세요.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떠한 표현도 다 행복한 표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근선 씨가요. 오늘은 회사 업무가 바빠도 출석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동정의 사연 올립니다.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예선에 나갈 노래 남짓 각지와 신랑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금계공원 길 걷는 게 하루의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추잠자리가 이곳저곳을 날리고 있고 핑크빛으로 너무 예쁜 배롱나무 이름 모를 꽃도 보면서 힐링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김세환의 노래 정말 그립다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뷔페만 갔다 하면은 적당히 먹어야지 하는 결심. 근데 말이죠. 매번 무너지지 않으시나요? 전문가들 말이요. 뷔페에서 과식하는 건 우리의 그 본능이라고 합니다. 예. 눈앞에 다양한 맛과 색깔의 음식이 펼쳐지면은 우리의 뇌가 이 배가 부른데도 새로운 맛을 계속 탐색하고 싶어서 배부름 신호를 잠시 꺼버린다라고 합니다. 결국 내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고 다채로운 음식들 앞에서 잠시 정신을 놓았던 거죠. 예. 혹시 오늘 점심에 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너무 속상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백음성의 연정 왕소연입니다. 망고풍상.

지금 시각이 2시 50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예,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있습니다.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누제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염수연입니다. 어쩌다가.

자, 바로 이어지는 노래 정태수 사랑나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내 팬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주실 두 분 가수, 멋진 가수 두 분이 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김현 씨, 김지민 씨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9: 사랑이 오려나 봐요. 박형우 가수의 노래는 오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그 박형우 씨 아빠가 출연을 합니다. 네. 부자간의 출연을,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 상관으로 이제 출연하는데, 원래 같이 다니는데 제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가! 볼까요? 어제의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거는 내 팬이 되어주세요. 라디오 주파수 고정하시고 두 눈과 귀를 모두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가수와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단 한 명의 가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팬이 되어주세요. 자, 기호 1번 히트곡 마음 약해서의 그룹 들고양이들. 막내 보컬 출신이자 미스터 트롯 3 오라트에 빛나는 가수 김지민 씨. 드라마 우리 갑순이 OST부터 시원시원한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실력파 보컬이다. 2번 후보 김현. 고창군 홍보대사이자 직접 노래말을 쓰는 신 출신 가수 김현. 대표곡 고창에서요 왔어요부터 최근 발표한 사랑이 난 이름까지 진솔한 감성을 전하는 베테랑 보컬 두 분을 소개합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해요. 원래 내 목소리는 이건데.
11: 네. 네, 안녕하세요. 나 보컬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현. 뭐.
12: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왔어요.
9: 김지민입니다. 뭐 이런 거 하려니까 이게 어색해요. 사실.
10: 아, 근데 좀 새로워요 보니까.
9: 왜냐하면 이제 변화를 줘야. 네. 이 졸립다가도 깜짝깜짝 깨가지고. 아,
10: 그렇죠. 말이야. 잠을 깨워. 잠을. 예, 예. 잠을 깨워.
9: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야 막 이러면서 그냥 또 즐겨서. 네. 들으니까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예,
9: 얼굴이 더.
10: 네.
9: 적어졌어요.
10: 어, 그래요? 예. 아, 뭐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9: 뭐 그거는 뭐 이게 그 얼마 늦게 보였으면 그럴까요?
10: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네, 네, 네. 더 슬림해지고. 젊어지신 느낌이 확 들어요.
9: 어떤. 네. 분들은 너무 얇아서. 네. 걱정된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10: 아프신 데는 없는 거죠?
9: 네, 그래요. 다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배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10: 맞아요.
9: 배가 나오는 것을 참지를 못해. 네, 그래서 바로 배가 조금만 나오면 바로 없애버려.
10: 아,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게. 뱃살이. 네.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9: 그러니까요. 네. 김현 씨한테 물어보면 알아. 힐링을 또 하시는 분이니까.
12: 예, 저는 또 노래로. 네. 힐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오늘 저 국장님 보니까. 네. 굉장히 총각처럼 보입니다.
9: 네. 네.
12: 저보다 젊을 뭐 더 젊어 보여요. 아,
9: 근데 이제 그 뭔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나이라고 하잖아요.
12: 아,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9: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그대로 살면서 뭐 그냥
2: 받아들여야지.
12: 그렇죠. 있는 그대로.
2: 그렇잖아요.
10: 아, 저도 그래서 사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겁이 나서 못해요 저는.
2: 아 네. 근데 두 분은 그냥 젊게 보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나이에 비해서 무척 그냥 뭐 30대로 보이시는 분들이잖아요.
10: 아 근데 네. 방송 모니터를 해보면 네, 네, 네, 확실히 네. 티가 나더라고요.
2: 그래서 사진 네. 안 찍으려고 그래.
10: 네 그래서
2: 다른 분들이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전에 사진 찍자고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볼 때는 모르는데 네. 사진 찍고 나면 왜 그렇게 제 자신이
12: 이제 네. 영상을 보면 또 다르죠.
2: 그렇죠.
12: 모니터 보면 아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네 이걸 느낍니다 스스로가.
2: 아 근데 네. 두 분은 진짜 이 한 20살 정도는 아래로 보입니다.
10: 와싸! 아,
12: 네. 많이 쓰신다, 많이 쓰셔. 어.
2: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반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10: 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12: 아, 맞죠.
2: 야, 뭐 네. 이렇게 하는데?
10: 네, 처음에 이제 모르는 후배들이 네. 아, 뭐 짐이나 뭐 어쩌죠 네, 네, 네, 이러다가 네. 저는 가만히 있어요. 네, 네,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전화가 와요. 아우,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네.
2: 김현 씨도 그런 경우 많죠.
12: 많죠. 특히 이거 박상철 가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주 어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말을 놓으시다고. 네. 그러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통계 네. 왔더라고요. 아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깍사하게 대하겠습니다.
2: 왜냐하면 우리 박상철 가수가 예. 본인도 그 예전에는 나이가 어리게 보인 거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12: 아,
2: 너무 어리게 보인다고.
12: 어. 어, 아니,
2: 어리게 그게 장점이었거든요.
10: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나 그냥 아, 재밌게 즐기는 거죠, 뭐.
2: 아니 요즘에는 억지로 어리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10: 네, 맞아요.
2: 네, 뭐 네. 20대 정도 차이 나게끔 노력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10: 복 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12: 그렇죠. 유전자 지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2: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두 분의 공동점이 그룹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나요?
10: 네, 그룹 네, 사운드 네네네. 이제 저는 대표적인 그룹 사운드가 이제 들고양이들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2: 네, 네. 원래 들고양이 하면 여성 그룹으로 알잖아요.
10: 그렇죠. 아, 혼성 그룹이었어요. 네, 아, 네. 원래 혼성 그룹이었는데 이제 두 싱어가 여자가 이제 앞에 쓰다 보니까 네네네. 아, 여성 보컬이구나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는 거죠.
2: 네. 그렇죠. 네. 김현 씨는 어떤 그룹이었나요?
12: 어, 저도 이제 하우스 밴드죠. 하우스 밴드. 한 30년을 제가 이제 리드싱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하다가 연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트로트를 낸 게.
2: 네네네.
12: 완전히 나오니까 신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룹 사운드에 네.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네. 의외로 많아요.
12: 맞습니다. 네,
2: 조항조 씨도.
12: 네, 뭐. 조항조 선배님도. 네. 제 윗선배님이세요.
2: 그렇죠. 근데 조항조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그룹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옷을 좀 촌스럽게 입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 7세련되신 분이잖아요.
12: 아, 그럼요.
2: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트로트 막 오면 이게 어떻게 적응을 하지 하면서
10: 맞아요.
2: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네. 적응이 거의 다 됐잖아요, 김현 씨도.
12: 그럼요.
10: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나이 제한에 걸리는 부분들은 많았는데 네.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나갈 때는 그때 이제 나이 제한이 풀렸어요.
10: 네, 그때 딱 풀렸어요.
2: 70대 80대들이 나왔으니까. 네.
10: 아 그렇다고 제가 70대는 아닙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네. 70대 80대들이 나오면서 그냥 젊게 보이는 거지.
12: 네 맞아요.
10: 네. 네.
2: 근데 그게 사실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10: 맞아요. 네. 참 도전할 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2: 선배인데.
10: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존 가수들이 네. 설 무대가 맞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나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로 삼아보자 네네. 해서 나갔었는데 잘 나간 것 같아요.
12: 잘한 거예요.
2: 네. 네. 일단 타이틀 하나 붙으니까.
10: 네네.
12: 그렇죠. 또 자기 존재감도 또 알고.
2: 그렇죠.
12: 네. 그렇지.
2: 어, 이제 김현 씨가 등극 경우에는 그 고창 분들에게는 완전히
12: 뭐
2: 그냥
12: 예, 고창에서는 이제 고향의 봄이라 해가지고
2: 네네.
12: 고창의 흔한 얘기는 뭐 고창에 나오라라 해서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고창에서는 대대 네. 감사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 고창이라고 하는 그 고을을 엄청 알렸잖아요.
12: 네네.
2: 예.
12: 많이 좀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 고창에서 왔어요라고 하는 노래를. 또 많은 분들이 부르니까
12: 이름보다도 이제 네. 내가 이제 고창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좀 해주는 것
2: 그렇죠.
12: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요즘에.
2: 물론 고창에서 그 기차 타고 올라온 거죠.
12: 그렇죠. 호남수 타고 왔습니다. 네.
2: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래부터 네. 또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김현 씨가 고창에서 왔어요부터 한번 불러주실까요? 아, 예. 네. 거창에서 왔어요. 우리 거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해안에서 요즘에 이제 뭐 고속 열차가 아직은 뭐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정읍 쪽에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언제는 이제 고창까지 쫙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고창에서 왔어요. 네, 김현 씨의 노래로 정해 듣겠습니다.

고탕에서 왔어요. 김희안 씨의 노래였습니다. 요즘 이번에는 이제 김지민 씨가 부르는 노래 네가 좋아. 누가 좋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이 곡은 아니겠죠. 네. 자, 김지민 씨가 부르는 내가 좋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0: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번 2번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1번 2번 혼돈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첫 번째 노래 부른 게 이제 김현 씨가 2번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냥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이름만. 이름만.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쫙 되니까. 네. 헷갈려가지고 번호하면 누구를 눌렀지? 뭐 이럴
1: 아, 그렇죠.
0: 수
1: 그렇죠. 네.
0: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뭐 가수들 이 그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아니고 팬이 되어주세요. 팬덤의 시대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제 두 분이 초대를 했는데.

0: 달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어때요? 두 분 노래 불러보니까 김현 씨 할만해요?
2: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족적인 그래요? 분위기잖아요.
0: 김재민 씨는 네. 어때요?
1: 저는 원래 라디오를 참 좋아해요. 네네네. 라디오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네.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는 게 너무 흥미가 있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네.
0: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네. 이제 보이는 거를 좀 신경 안 쓰고 올 수가 없잖아.
1: 그래서 네. 평소 이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가 있기 전에는 네. 편한 옷장으로 오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의상을 갖춰 입고 와야 돼요. 이렇게.
0: 네. 그러니까.
2: 갖춰 입고 왔습니다. 네.
0: 네. 저도 예전에 라디오만 할 때는 그냥 티 하나 입고
2: 맞습니다.
0: 그냥 대강 씻지도 않고 그냥 대강 해도 뭐 괜찮았는데
1: 맞습니다. 목소리만 잘 나가면 네. 되니까 네.
0: 근데 보여지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냥 머리도 좀 신경 쓰고 말이죠.
1: 네. 맞아요. 네.
0: 뭐 메이크업은 안 했지만 네. 뭘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뭐 보여지는 것들이 부담이 되긴 해요.
1: 아 그런데 이제 또 꾸미면서 아 오늘 또 이쁘게 그렇죠. 보여야지라는 네. 어떤 그런 기대감도 네. 있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니까 네. 라디오만 듣다가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으면 왠지 더 이렇게 친근해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소리는 라디오로 듣고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는 네. 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너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만 또 주말에 편집을 해서 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 여러분의 노래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진행 라디오로 나가는 거 하고 또 너튜브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거 하고 또 우리 저 PD가 아주 열심히 지금 찍고 있잖아요. 막 예. 음악에 네, 맞춰가지고 춤을 추면서 리듬을 얻고 있잖아요.
2: 예, 맞아요.
0: 또 가서 편집을 멋지게 아~ 네, 리듬을 타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프로그램도 아주 리듬 있게 예, 합니다. 오는 방송 TV를 보시면서 예, 보시면은 볼 수가 있으니까
1: 아, 네.
0: 토요일 TV를 봐주세요.
2: 네.
0: 오는 나리오. 방송 TV를 아, 봐주시면 됩니다. 대구의 가로수님께서 현강 가수 절친 지민 가수님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김현 가수님 응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들의 유기농 가수 김지민 가수.
1: 감사합니다.
0: 왜 유기농이에요?
1: 제가
0: 붙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1: 제가 사실 유기농 제품을 좋아하고 아~ 채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2: 좋네.
1: 네.
0: 뭐 다 유기농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어.
1: 근데 웬만하면 이제 약 안 친 거 그걸 골라서 먹으려고 네. 애를 써요.
2: 친환경 시대니까.
0: 네.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아침에는 야채로만 배를 채우고 그렇습니다.
1: 아, 좋아요 그게. 네.
2: 채식
0: 그렇죠. 채식 쪽으로 하는데 이제 저녁에 많이 먹죠 고기를.
1: 예.
0: 자, 4부에서 마구마구 달리겠습니다. 3부에는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돌아옵니다.
3: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출발하겠습니다. 김현 씨의 애연 바로 갑니다.

분의 지금 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러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김현식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김현 씨가 54, 김지민 씨가 56, 두 배 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문자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민 씨의 신곡. 이 독산동 브루스를 원음 방송을 위해서 부르는 건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독산동 브루스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독산동 블루스였습니다. 네, 김지민 씨의 노래였습니다. 조태희 씨가 김지민 독산동 블루스, 트로트의 왕자 김현 가수님, 네, 힐링의 바람 불러주세요 하셨고요. 독산동 블루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김장석 씨.
1: 아주 좋아.
0: 에, 김지민 가수님의 웬수야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독산동 블루스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월산동 문용구 씨가 네, 김현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김현 가수님 응원합니다 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미혼모토의 김영남 씨가 나팔박 30주년 또 김병을 잡고 간 모임, 뭐 많은 모임에서 뵀다고. 예. 그리고 정하나 씨가 목포에서 왔는데 예,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김지민 가수님의 노래는 음악실에서 자주 불러요. 오, 조인준 씨가
1: 감사합니다.
0: 익산에서.
1: 네. 네.
0: 그리고 야, 신이 내린 보이스와 가창력, 청각의 행복을 주는 김지민 가수님 응원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네.
0: 예, 그리고 두 분의 목소리가 허스키에서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두 분 다 재치 있고 노래도 참 잘하시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그러나 고창에서 김현 파이팅 이렇게 이정대. 아니 두 분.
1: 지난 우리 쌈부친 것 같은데.
0: 인천 검단의 서빈 씨가 오늘 너무 반갑고 좋아요. 김지민 왕팬이고요. 적극 응원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사랑인 거냐? 신청합니다. 김지민 파이팅 파이팅. 네, 재강동안 김지민. 네. 안양에서 어제 모양선 갖고 장어 먹고 왔어요.
1: 모양선.
0: 고장에서 왔어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미스터 쓰리 월 하트 김지민 파이팅. 예.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홍주 씨도 들어왔고요.
1: 네. 네.
0: 가수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1: 그래요. 이원철 감독님도 들어오셨네.
0: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부를 차례인가요? 김현 씨가 이제 불러야 되는데. 네, 네. 김현 씨 마지막 네. 곡입니다.
1: 네, 잠깐만 네. 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곡 연정을 불러 주실까요? 네. 아니, 보고 싶다 내 사랑인가요?
1: 아,
0: 연정, 연정.
1: 네.
0: 예, 연정. 네. 예, 연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가죠.

네, 김연의 노래였습니다. 네, 자, 샵 89706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팬이 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곡 우리 김지민 씨의 노래 가운데서 보고 싶다. 네, 사랑. 네, 신나게 불러주실 거죠? 갑시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는 그 내 팬이 되어주세요 이 코너에는요. 40대 이후에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요. 오. 네, 50대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50대들 또.

0: 할까 좋으냐. 네. 한 번 더 출연한 게 좋으냐. 아, 뭐 그래. 이런 고민일 텐데 일단 우리 원칙상 네. 노래를 그 일주일 동안 전해드릴 분을 뽑아야 되니까. 아, 네. 야. 근데 결과가요. 아까 제가 뭐 얘기를 그 했을 때는 김현 씨가 밀렸어요. 사실. 그런데 이 팬분들이 확 달라졌네요. 그 김현 씨가 92표. 92표. 김지민 씨가 82표. 10배 차이가 났어요.
1: 아, 이런, 이런.
0: 역전하고요, 역전은.
1: 이런, 아, 역전했구나. 아니, 유튜브 보다가 멘트 했더니 다 들어왔네.
0: 이분들이 방송을 안 듣고 너튜브로 또 가야 되겠어요.
1: 야,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라디오로 들어오세요 하니까 라디오로 휴악 달라드리면서.
1: 이런, 이런.
0: 일단 노래는 오늘 네. 독산동 불어서 전해드릴게요.
1: 아, 네, 네. 네,
0: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김현 씨의 노래만 참가.
2: 저기, 아, 저, 반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0: 아, 네. 그런 게 독점이 돼야 되는데.
1: 네.
0: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다음, 이제 저희가 또 섭외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목요일에 오셔서 라이브 초대석에서 그때는 혼자 노래 마음대로 부르시면 돼요.
1: 네, 네,
0: 그때
1: 네,
0: 뭐
1: 네.
0: 김현 씨를 또 같이 오자고 손잡고 와도 되고.
1: 네, 네, 네.
0: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지민 씨가 예,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1: 네네, 알겠습니다. 예,
0: 차후에 저희가 네,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지민 씨의 노래만
1: 축하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두 분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네, 지민 씨부터 얘기를 할까요?
1: 뭐 아직 팬덤이 많지가 않아서 네. 정말 제 팬이 되어주실 분들이 오늘 시청하신 청취하신 네네. 분들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거의 보답하는 멋진 가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김현 씨.
2: 좋은 해 가을 세상 내 팬이 되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제 팬이고 네. 우리 지면 김지민 가수님의 팬이고 우리 좋은 해 가을 세상 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원해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노래로 다음에 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들으시고 보시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또 전달하지 않을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셔서 응원을 주셨습니다. 새싹들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또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산동 브루스를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팬들 많이 확보하셔서 최고의 가수가 되시기 바라면서 독산동 브루스 점잖게 전해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자 여쭙기를 모든 의식이 매양 일원상을 대상으로 하여 거행되는데 만일 일원상을 봉안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일원상을 모시면 유상 무상이 다 일원상의 진리이며 상하 팔방이 다 법신불의 전신이 되므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가 여쭙기를 김인현 만세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셨느니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 종사 정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어느 한편에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이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다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는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할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를 근본으로 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여 자립자위하고 자작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표리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정산 종사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육은 국민 진화의 대도니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확장할 것이요 재래와 같이 과학만을 위주하고 정신교육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본의로 하는 충분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요 예의교육을 향상하여 국민예의의 보급과 예법 통일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요 국민 근로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작업 실습 등으로 국가 산업 장려의 첫 교육이 되고 국민 근실성 배양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송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사람을 공구의 성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관계를 재고 따지는 줄자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강요하는 망치형 인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는 실토형 인간도 있습니다.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면서 쥐어짜려고 하는 바이스형 인간도 있고요. 지나간 자리에 벤 자국을 크게 남기는 도끼형 인간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으로 인해 위로와 희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우리를 더 둥글게 만들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만한 성품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고 다듬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비로소 둥근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린 어딜 가나 누구와도 잘 지내는 사람인가 돌아봐야겠습니다.

0: 네, 앞서 사람의 유형을 공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해관계를 재고 따지는 줄자형 인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 인간, 큰 상처를 남기는 도끼형 인간,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실토형 인간.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깎고 다듬고 둥근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굴 만나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화합할 줄 아는 성품을 지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코너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은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른의 조건으로 경제력과 책임감을 꼽았으며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어른이라고 답했다. 반면 나는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이미 법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어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과연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나이만 차면 어른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어른의 조건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 종사님은 윗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바르어야 할 것이요. 둘째, 말에 법이 있어야 할 것이요. 셋째, 행동에 덕이 있어서 후진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윗사람 된 자가 이상 세 가지의 결함이 있으면 남의 전정을 책임지고 지도할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유교회 공자님께서는 각각의 나이에 맞게 지켜야 할 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는 하늘이 나누어준 차례이니 이치에 어긋나게 해서 도의를 상쾌할 수 없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중국의 문학가 도현명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년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에는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 합동 성년식에서 설법하시기를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라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이니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이는 곧 연령이 적어도 성년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이는 언제나 미성년이니라. 그대들은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남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받는 사람은 되지 말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위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되지 말며 새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되지 말라. 또는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는 얻기가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이 이기면 최후의 승리하는 법이 있나니 물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로 돼 능히 산을 뚫는 것과 같나니라.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마음이 점차 넓어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수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덕을 입히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막공부막으로 리턴 투 러브의 Autumn in Love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아무런 조건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저 주어지는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용서, 2번 은혜. 네, 이것은 원불교의 핵심 사상이고 핵심 또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죠. 모든 종교가 다 상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모든 것. 예, 이러한 내용도 또 그리스도교에서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어지는, 해주는 사랑,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랑. 네,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번 용서, 2번 은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천주교 신자인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한가입니다. 지진도 쓰나미도 전염병도 종교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다. 같은 태풍이 불어도 바닷가의 허름한 집은 통째로 날아가지만 도시의 콘크리트 집은 굳건하다. 재난은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일부 무슬림 지역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지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다. 정부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여성들이 피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집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고 경고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확성기 방송을 들었지만 집에 남자가 없으면 스스로 대피 결정을 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이다. 피신하던 여성들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고 머리수건 같은 전통 의상이 급류와 잔해에 걸려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산골 마을 여성들은 크게 다쳤어도 남자 의사의 치료를 극도로 꺼렸고 약 한 알도 신중해야 하는 임산부조차 상태를 말해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 우리 팀에는 다행히 여자 의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당시 경험이 부족한 내가 국제 긴급 구호팀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이들에게 남성 요원보다 여성인 내가 한결 편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무슬림 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예의를 넘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현지 관습을 틀린 것으로 단정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밀어붙이는 접근은 백해무익하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무슬림의 여성 할례를 악습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릴 것이다. 대신 할례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구호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자라는 공통 분모를 찾는 일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종교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단체가 구호 물품 속에 성경을 넣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 무모한 행동은 다른 구호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어렵게 쌓아온 주민들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움을 줘야 합니까? 이에 대한 내 대답은 한결같다.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무슬림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애통해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 교회는 무슬림들을 하느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공유하는 형제 자매로 바라본다. 그렇기에 도움을 주러 왔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러 왔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는 무슬림 지역에서 일할 때마다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짐을 느낀다. 이 소중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현장에서의 깨달음 덕분일 것이다.

네,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가 부른 낯선 무인도 들으셨고요. 앞서 천주교 신자인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아님의 글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한가를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한비아님의 국제 구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카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이신 박은호 신부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실용주의와 생명윤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대변하는 핵심 표현은 단연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초월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은 바로 이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민생 중심의 가치이기에 실용주의는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기반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취임 이후 코스피 상승,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외교 성과,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은 실용주의적 국정운영이 거둔 눈부신 결실이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을 마냥 긍정하기는 어렵다. 실용주의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끄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성장과 효율 위주의 발전주의 사고를 다시금 변주하여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시 철저한 실용주의적 결과중심 사고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그늘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근본적 가치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는 단순한 상투적 표현을 넘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힘없고 약한 생명의 가치를 아예 논의의 장에서조차 배제하는 비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실용주의적 사고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을 다룰 때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한이나 태아 생명권 보호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낙태약을 도입해 여성과 의사에게만 결정을 전가하려는 시도 등은 말기 환자나 태아 같은 약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손쉽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래 실용주의는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과와 유용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모든 도덕적 판단을 상황과 맥락 그리고 효율적 결과에만 매몰시킬 때 어떠한 조건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생명 본연의 존엄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인가?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진정한 돌봄이란 어때야 하는가? 위기 임신으로 홀로 힘겨워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손쉽게 포기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이 아니라 아기와 산모 모두를 온전히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아닐까?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탁산 공롱처럼 보일 수 있다. 즉각적인 정답과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속도만을 쫓아서 생명의 가치를 단기적 유용성과 바꾸는 사회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장 일의 효율성은 커질지 몰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삶의 존엄한 의미와 국가 공동체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 생명 존중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룬 발전된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를 버린 사회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네, 비뮤티의 당신은 나의 부처님 들으셨습니다. 앞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이신 박은호 신부님의 글 실용주의와 생명윤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실용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모두에게 유용한 것이죠. 그런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실용주의를 앞세우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의 생명권입니다. 이들을 실용주의, 즉 실용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낫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태아나 죽음을 앞둔 이 노인의 생명권은 이 실용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은 온 우주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한 생명이 곧 하나님이고 부처님입니다. 실용주의도 좋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면 이는 크게 경계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방콕교당 최수진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세계는 지금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있는가? 입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우리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해왔다. 국가와 국가가 무기를 내려놓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 충돌을 막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여긴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것은 절실한 평화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군축과 외교, 중재와 협상은 여전히 평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의들을 바라보면 평화에 대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빈곤, 교육격차, 난민과 이주민, 종교와 민족의 갈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청년의 불안과 사회적 고립까지 평화의 문제로 다뤄진다. 평화의 개념이 전쟁과 안보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에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이 더 가깝게 와닿은 것 같다. 이것이 내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정치인과 외교관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평화회의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 종교인은 인간의 내면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분석했으며 현장의 활동가들은 경험을 나누었다. 청년들은 지금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참여자로 자리했다. 이 모습을 보며 복합위기라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하나씩 더 떨어져 있지 않다. 기후위기는 식량과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격차를 만들어낸다. 교육의 격차는 다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전쟁과 갈등은 난민과 이주민을 만들어내고 종교와 민족의 갈등은 때로 정치적 갈등과 혐오로 이어진다. 한 가지 문제의 원인이 또 다른 문제의 결과가 되고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확대시킨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종교, 어느 한 학문만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최근 세계 평화 운동이 peacekeeping, 즉 전쟁을 멈추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 peace building, 곧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복합 위기 시대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평화회의는 기후와 교육, 청년과 여성, 인권과 빈곤, 디지털 윤리와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이 회의는 전통적인 안보회의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만의 종교 간 회의도 아니었다. 종교, 대학, 학생과 활동가가 함께 모여
인류가 마주한 위기를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았다. 나는 이것이 우리 원불교가 주최한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가 가진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국제회의가 필요할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답은 회의의 크기나 참석자의 숫자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제평화회의가 다루지 못했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어떠한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찾고 싶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전쟁을 결정하는 것도, 혐오를 퍼뜨리는 것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렇다면 평화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의 문제가 놓인다. 이 지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은 100여 년 전의 시대적 선언이지만 오늘의 세계 앞에서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던 판단과 지식의 영역까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물질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정신적 성숙까지 자동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세계는 연결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지지 못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개벽은 오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평화를 새롭게 말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멈추는 평화에서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평화로, 대화하는 평화에서 함께 행동하는 평화로, 국가가 만드는 평화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만드는 평화로, 그리고 외부의 평화에서 인간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평화로.

네, 원불교 창작성가 은혜로운 평등 세상 들으셨고요. 앞서 원불교 방콕교당 최수진 교무님의 글 세계는 지금 어떻게 평화를 말하는가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빈곤, 교육격차, 난민과 이주민, 종교와 국가의 갈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청년의 불안과 사회적 고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활동가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다 같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불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그러한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주역의 역할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0: 우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은혜는 핵심 교리이자 삶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개 대가성의 논리로 움직이죠.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하고 공을 들인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러한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약한 인간을 아무런 조건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사랑에 그치지 않고 용서와 회복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경험을 통해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 잘못에 얽매여 있던 데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개신교의 은혜의 개념을 더 확장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떠오른 따뜻한 햇살, 맑은 공기,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온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불교의 핵심 사상과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또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진리는 하나이기에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랑, 은혜의 개념이나 다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이 개념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은혜, 사랑, 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은혜입니다 맞춰주셨고요. 1019 쓰시는 분도 정답은 은혜입니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드리니 남을 용납할 줄 알고 덕을 입히며 사는 게 어른이라.

면서 저도 내일 방송을 잘 준비해서 내일 6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상교당 곽태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고

세트 스코어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안세용은 3년 전 항저우 대회 금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 여자단식 2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부쩍 서늘해졌지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죠. 내일은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7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은숙이 불렀습니다. 가로등거리.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남일의 목소리였죠. 추억의 어설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하루하루 깊어져가는 저녁 가을밤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의 노래로 함께 두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죠. 먼저 우리 그 뒷번호 2418 쓰시는 우리 청취자십니다. 부산에서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산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또 중간에 아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시더니 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저희 그 기술부에서 확인하고 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앱 으로 듣는 방송들이 조금 그 기계상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완전히 복구가 됐으니까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른 날 또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뭐 문제가 있거나 또 지지직거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과 발이 예, 다 귀가 되어주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바쁘다 보니까 사실 문자 보낼 시간이 좀 없어요. 핑계 비슷하지만 하지만 늘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해주신 대구 달봉이 할비님. 그 저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도 잔업 때문에 늘 바쁘게 일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바쁘시군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도 들어주시고 또 짬을 내서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고용주가 아닌 이제 종업원 입장으로는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하는데 글쎄요. 좀 몸이 예, 좀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은 있는데 예,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죠? 네. 예,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도 찾아주셨고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박병록 기사님도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또 결실의 계절이네요. 밤도 따고 대추도 땄어요.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자리해 주셨고 다들 익어가는 가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꽃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에, 진행자님 또 제작진님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방긋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예, 저는 오늘 식사 때를 좀 놓쳐가지고 4시에 밥을 먹었더니 저녁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조금 요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시 넘어서는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한 몇 년째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그렇게 제가 좀 몸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도 알찬 방송 즐거운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출첵해요. 저녁에는 정말 시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수고하시고요. 뿌잉뿌잉 이렇게 예, 아주 뭐라 그럴까 애교 넘치는 그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하트와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 감사 고맙습니다. 들꽃님. 예, 성북동에서 배용준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성북동은 이제 예, 그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조만간 이제 단풍 소식이 들겠네요. 깊어가는 가을, 가을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은 우리에게 결실을 말해주고 있네요. 결실의 계절 가을 모두가 풍성한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남진의 대학 1년생을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앱으로 저희 아름다운 인생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서울 방송으로 모두를 좀 바꿔서 청취하시면 좀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주순이 님도 지금 서울 방송으로 청취 중이시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현동수 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성애가 불러줘요. 기다리는 마음.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경북 경산에 살고 계신 우리 최혜곤 우리 청취자께서 애청자께서 전화로 신청해 주셨어요. 이혜연의 뗏목 이천리. 예, 들으셨겠죠 최혜곤님. 예,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과도 같이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5년 전에 네, 저 간이 좀 안 좋아서 수술하셨대요. 지금 예, 5년 동안 열심히 재활도 하시고 하시는데 청취자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친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최혜곤님하고 사이좋게 예,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 드릴게요 최혜곤님. 빨리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 이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저는요 서울 원음방송 앱으로 끊김없이 방송을 매일 잘 듣고 있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난천 지역이라서요 라디오로는 못 들어요 하시면서 소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잘 들리지 않는 곳 또 아니면 매일 잘 듣다가 왜 오늘 소리가 이럴까 앱이 좀 불안정하시면 서울 쪽으로 이 모드를 바꿔서 들으시면 잘 들리니까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우리 금채원 기사님 굉장히 주변에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 활동적이세요. 오늘은 시인 친구 시집빨간 기념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다가 시집도 받고 식사 끝내고 막차에 탔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더욱 좋아지네요. 예, 표시 안 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부를 예, 여쭤봅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가을과 시는 왠지 찰떡궁합같이 잘 맞아떨어지드리고 일반인들도 가을이 되면 뭔가 시인의 마음 시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기 살면서 느껴지는 그런 기억과 추억들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적는 게 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에서 길어올리는 말을 길어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뛰어난 작가 시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나 다 살면서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한 통 한 통 한 구절에도 저는 시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에서 한번 시인으로 한번 등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진주에 살고 계시는 구아바님이 진주 소식과 축제 소식과 함께 이규남의 진주라 천리길을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미자의 목소리로 청해 주셨는데 원곡 이규남의 버전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주 남강 유등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요. 진주 성 촉성루 아래 남강변의 암바위에서 임진왜란 때요. 그리 논개가 외장에 목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내렸다는 그 강물 위에 떠가는 유등. 야간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구아바 올림. 이렇게 유등 축제 소식을 주셨네요. 저도 소식은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유등 축제 밤에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진주로 한번 여행지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구아바님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곡은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순이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방송 하루 중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석양의 노을이 아름답듯이 우리도 자꾸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행자님. 세월은 근데 왜 이렇게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최숙자의 눈물의 연평도를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요 어디 갔습니다. 연다방아 돌고 돌아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노랗다락 청춘도 늙었으라. 늙어가는 이 청춘에 젊어가는 이 추억. 아, 손을 잡고 헤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은 큰 것이었구나.

진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도 방송 들으려고 퇴근해서 일찍 저녁 챙겨 먹었어요. 인권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바짝 곁에 두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에, 주순이님이 옛날이 그립다고 에, 신청곡 잘 들었다고 또 답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운 노래 한번 더 들어볼까요?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공원은 우리 도선역의 박병로 기사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대구 김동식님이 조미미의 임금님의 첫사랑을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자 버전이 있거든요. 어느 이미자가 원곡 아닐까요? 네, 이미자의 임금님의 첫사랑 같이 듣겠습니다.

교수님이 천고 아비의 계절입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에서 옛가요를 들으면 비 마음이 살찐다. 벌써부터 시심이 막 발동되시는군요. 나훈아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우정. 이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했다 하며, 후래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가운데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 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이는 나의 비타민. 오늘도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즐깁니다. 호호호. 부산 은하수님. 학창시절에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눈 똘망똘망하고 단발머리에 교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바라보는 그런 귀여운 꼬마 숙녀 같습니다. 3부가 시작됐어요. 이영숙의 잊으려 해도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으로 문을 열었어요. 같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부암동 심상우님도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제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또 담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뒷번호 8291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도 일찍부터 와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인생 들으면서 저녁 드시고 계신데요. 명절 연휴가 지난 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연휴가 좀 짧아서인지 아쉽네요. 연휴 동안 정말 알차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주 부모님 계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바람도 담아주셨어요. 네, 설 연휴 때 또 부모님들과 같이 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3부 옛가요 백일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밤 모두가 시인이 한번 돼보시죠. 지금 시각은 8시 4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어주시는 거죠.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아,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제를 발표하죠. 앞서 오프닝에서 나무가 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가을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미리미리 가을 채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풍경을 보려면 단풍놀이라도 가려면 네,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과 체력부터 튼튼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을의 대명사 단풍으로 한번 이행치를 가보죠. 단풍입니다. 네, 노래를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작품 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101장 단풍 이행시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글 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추억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옛가요 백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에 계신 임순자님께서 오기택의 고향무정을 청해 주시면서 저녁 먹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 채널로 돌렸어요. 오기택의 고향무정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고맙고요. 대구 최영아님 여운의 3일로 가시도 친장미님 조혜희의 나는 보았지까지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옛가요 백일장 시제는 단풍입니다. 네. 오늘 그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풍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글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 그 경남 의령에서 김성복님이 단비가 논밭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풍장 맞은 과일에게는 달갑지 않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맛을 한껏 끌어올려야 되는 그 과일들에게는 유실수들에게는 조금 비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네, 너무 많이 온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행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옛가요 101장 시제는 단풍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가요 101장 오늘 시제는 단풍입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 흥란초 고향은 박영진이 불렀고요. 오늘 변산의 민호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임재호의 그리운 고향 이어졌습니다. 3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경기도 고양시의 윤창호님이 이행시 탄 단발머리 소녀는 오래전 그때처럼 풍요로움 속에 지내고 있겠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신청합니다. 온도차가 심하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윤창호님이 이행시와 함께 배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청해 주셨습니다. 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예가요 101장 장원은 선정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행시 예가요 101장 이행시 단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4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8: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8: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9: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1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송탄에 살고 계신 원규식님의 이행시와 신청곡으로 4부 문을 열었고요. 단순한 삶이 가을이 오고 나니 매일 풍풍어를 읊고 신나는 계절이 왔구나. 진송남의 역에선 가로등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네요. 네,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예가요 101장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 조금 둘러보고 그리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나볼까요? 같이 심사위원이 돼주십시오. 종로에 계신 이창수님께서 이창선님께서 단단히 꼭 조여맨 가죽 허리띠가 풍성해진 배둘레에 밀려 자꾸 내려가는 것도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 생각되는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에 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이창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디단디 조심하여 환절기에 건강에 상처내지 마시고 풍성한 가을 맞아 미리미리 겨울채비를 합시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참여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뒷번호 2964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단풍 이행시입니다. 단호박을 가장 풍미 있고 맛있게 먹으려면 단호박을 으깨서 단호박죽이나 단호박을 넣은 단호박 식혜를 후식으로 먹으면 최고지. 아유 최고죠 최고죠. 예, 맛있습니다. 예. 또 3586 뒷번호 쓰십니다. 청취자님 단지에 고추장 된장 간장 가득하니 풍부한 인심이 저절로 솟아나네. 예, 장이 풍부하면은 인심 좋아지죠. 예. 그리고 대구 봉덕동에서 황은정님 단단하게 손가락 눌러 빚은 송편을 먹으며 풍선처럼 부푼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그만 비가 와버렸네. 황은정님 마음속으로 비세요. 네. 그리고 해운대 방윤재님 이행시에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단짝이 모레 항암차 다시 입원합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하지만 가을에 청명한 하늘같이 깨끗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또 힘들게 항암치료 시작하실 텐데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방현재님 곁에서 손 꼭 붙잡고 힘이 돼주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도 같이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 꼭 아내분에게 같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은천동의 김태환님도 뇌수술 끝내고 재활 중이신 우리 아내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내를 돌보다 보면 꼭 늦은 시간에 입장합니다 하시면서 단풍으로 물든 금수강산 대한민국 들녘엔 풍풍요를 노래하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5천만 민족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네요. 이렇게 이행시도 참여해 주셨네요. 네, 아내분 또 재활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까 빨리 쾌차하시기를 저희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기를 바라고요. 금치홍 기사님 단단하게 입은 한복 차림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꽂은 비녀 풍풍년이 되어도 그리운 어머님 모습은 언제나 또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뵐 수 있었으면 점점점 이렇게 그리운 어머님을 이행시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들 다는 아니지만 몇 작품 만나봤고요. 장원급제 오늘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가요 101장 첫 번째 장원급제 대구시 봉덕동의 황은정님 네, 축하드립니다. 또 한 분은 종로의 이창선님 두 분이십니다. 대구시 봉덕동의 황은정님 그리고 종로의 이창선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물은 매월
그 말, 예, 말의 일괄 배송이 되니까요. 예, 그 월 초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요번에 이제 배송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요 말씀도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옛가요 백일장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우리 박춘식님께서 사연과 함께 여기 있네요. 네, 오늘 문자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그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를 청해 주셨는데 아까 남일의 노래가 방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곡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명일 가수가 원곡자래요. 태명일 가수가 부른 빨간 구두 아가씨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사연은요,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제가요, 교대 근무자가 시골에 노 부모님이 계셔서 명절 당일날부터 다음날까지 대신 근무를 했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도 글썽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또 장남이라서 모두들 제가 없는 명절에 사위네 식구들하고 같이들 잘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 크나큰 사고 소식이 없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년 같으면 추석 명절 때 태풍이 좀 많이 올라오고 사고 소식도 많았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서 저도 너무 좋네요. 청해 주신 빨간 구두 아가씨 원곡자 태명일의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고요. 박담마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슈샤인보이.

배추를 일찍 심었더니 벌써 제법 속도 차고 해서 몇 폭 뽑았어요. 올해 농사 지은 고추를 엄마가 학덕에 쓱쓱 깔아서 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햇살 밥에 걸쳐 먹는데 징어게 맛나네요. 겁나게 맛있어 보여요. 네. 시골 가을은 먹을 게 천지랍니다. 변사 민호님. 아유, 네. 어머님의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지만 음식도 잘하시고, 네. 복 받으신 거예요. 아, 김포의 조프코님. 저는 7시 금식이었는데 진행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10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네. 밤에 늦게 식사하시는 거 별로 안 좋죠. 특히 이제 연세 들고 신진대사 이게 장 운동이나 이런 게 좀 젊었을 때보다 좀 떨어지실 이렇게 나이가 되시면 밤에는 안 드시는 게 좋죠. 예.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대신 그죠? 아, 여러분 문자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름다운 인생 좋은 멘트와 노래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고 계신다고 모두 모두 수고하세요. 부안에서 정명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님께서는 이제 시내버스 운송 기사 일을 그만두고 진정한 농사만 지으려고 하신대요. 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올해 벼농사는 대풍은 아니지만 평상시 풍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뭘 하시든지 간에 응원하겠습니다. 자, 천호동의 김경철님의 신청곡 같이 듣죠. 나상국입니다. 혼자랍니다.

0: 봄처럼 지더
1: 앞서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이 이행시 주셨는데요. 단골 손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풍요로운 음악과 낭만과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인생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쁘시잖아요. 특히 또 개인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은 바쁘신 와중에 미리 예약 문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운행하시면서 문자 보내시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대중교통 우리 기사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건 차 안에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인생 원음 방송을 듣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큰 홍보 효과가 되는지 다시 한번 배꼽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해서 앱으로 듣는 분들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잘 들으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일은 신청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가 3부 4부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김태환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2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운하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의 인생길 어디서

빗물에 지워지고 눈 속에 녹았으니 오고 간 발자취를 누구라 알 수 있으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아, 인생은 나그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간절한 바람을 품는 건 삶에 좋은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지금보다 살림이 넉넉해지길,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소중한 인연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라곤 하죠.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모두 평탄한 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때론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두운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듣고 왔습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행동이 바르고 원만하며 주변에 전하는 기운 역시 온화하고 밝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행실이 비뚤어지기 쉽고 풍기는 기운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50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못되기 쉬우나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보다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타인을 향해 품은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인과에 대해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 성가 107장 저 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노력 없이 마음으로 바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얻기 위해 그에 걸맞은 관리와 노력이 따라야 하듯 목표와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실천이 반드시 결합돼야 합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바람의 무게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실한 소망과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리고 끊임없는 실행이 결합될 때 비로소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렇게 많은 공을 요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키워나가야 할까요? 내 마음속 수많은 염원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실패나 불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디오니케의 꽃이 피네, 기센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못되기 쉬우나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선한 마음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마음에는 어두운 결과가 따르듯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결국 내 삶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인과보응의 진리 속에서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이타의 자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밝고 온전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은 선악의 근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사공된 자체인데 사실 시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주역 계사 상전에 보면은 여기 천지와 더불어 준하니 천지의 도를 촉망한다. 그러니 역 자체가 이렇게 뭐 무슨 벌레를 형상화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음에서는 일월이다. 그럼 일월 이게 음양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월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천지와 더불어 준하니 이게 역 자체가 천지다. 기준이 천지다. 그런 능미륜 천지지도 왕이 관한 천문. 그래서 천지의 도를 총망라한다. 탁 차있다. 채워져 있다.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지를 살펴 유명을 알고 왕이 관한 천문하고 부의 사러 지리라. 천문과 지리를 안다. 그러니까 우주 원리를 안다 그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를 안다. 고지지 유명이구나. 유명을 알고 시종을 돌아보니 생사의 이론 정기의 물건 혼의 변화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안다. 생사 또 원시 반종 근무를 하라고 말이죠. 생사 걸려 있습니까? 원래 생사가 없었거든. 이 육신을 놓고 볼 때는 모이고 흩어진 것이 있지만은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합일된 그 성원 성품이 그런 죄죠. 성원체로 본다 할 때 어디가 천지가 있어? 어디가 생사가 있어? 어디가 일월이 있어? 어디가 거리가 있어? 일월 생사 이런 것들이 다 오가는 거 아닙니까? 이산 흩어지고 집산 모이고 흩어지고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겨 물건 혼의 변화를 알겠나. 그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안다. 정상. 근데 귀신 자체가 천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에 순리를 펼치고 순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끝에 가서는 결국 해결이 다 된다. 중행에도 시행에 솔개는 하는데 고기는 못에서 뛰어오르는구나 하고 했으니 그것이 위아래로 드러남을 바란다. 연비여천하고 그러니까 연비여천하고 야구연이라 상하차례. 이제 솔개는 아귀에서 날아야죠. 고기는 연못에서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살다가 기분이 좋으면 물 밖으로 확 뛰어서 오르잖아요. 다 이런 것이 우주 자연 다시 말하면 천지 안에서 이루어진 천지의 조화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운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솔개 하늘에 날고 고기 물속에서 뛰어면서 노면 노는 그 자체가 자연이다. 이게 이러한 자연의 그 주류를 사람이 건드리지 말고 맡겨놓고 살아야 한다.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물에 맡겨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허공에 맡겨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한테 맡겨놔야지. 사람이 간섭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땅들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파삭고 이렇게. 응? 또 중에도 군자우도는 필부필부에게서부터 발단되나 그 지극함 이르러선 천지에 드러난다. 천지죠 그게. 군자지도는 조단의 부부라. 아 그냥 음양조화로 이루어진 부부 그 사이에 일상적인 생활이 바로 천지의 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부유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저 시골에서 떼약 밭에 일하는 사람이나 에어컨 밑에서 정사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천지 안에 일이다 그 말이야. 천지 안에. 천지 안에. 그래서 우리 선지는 말씀처럼 내가 총부의 한 마당 귀퉁이를 쓴다 할지라도 이건 나는 우주를 쓸고 있느라 천지를 쓸고 있느라 이럴 것이다 그러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이 천지와 비등할 수 있는 일이지 천지 밖에 일이 아니다. 큰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천지에서 볼 때는 하늘 땅이 웃지요. 아이, 그걸 그렇게 일을 해놓고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느냐. 나는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이렇게 포용해서 기르면서도 눈꽃만큼도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 조그만 뭘 하나 해놓고 그냥 상을 내쌓고 어? 이름을 드리려고 하고 뭘 그러느냐. 오히려 우리들에게 나무랄 수 있다. 조론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온 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에 천지와 동군이요 만물이와 일체라.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도 그러죠. 천지와 동일 때 아예 천지 동심정. 그거다 말이죠. 성자들은 그 뿌리를 물론 이제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차피 조상이 있긴 있어야지만 대종사님 말씀처럼 생명은 결국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산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지에다가 뿌리를 착근해 놓고 사는 게 성자들이다. 그래서 천지가 하는 대로 그 성자들은 하는 것이다. 즉 영리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건 천리이기 때문에 우주 이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치를 어떻게 거역하면 아, 세상에서 법령만 거슬려도 뭐 죄를 묻고 감옥에 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천리를 거슬리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천지와 동구이다. 뿌리가 같아. 또 마물려와 일체다. 역시 한 놈이다. 풀 따로 있고 나무 따로 있고 무슨 염소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근원투는 결국은 동일체이다. 허당오록에 보면은 병 가운데 천지가 들었고 별다른 세계 이르리, 이르리 써라. 호중천지 별의 이루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병 속에 얘가 천지가 들은 거예요. 들어있어요 천지가. 이 무슨 얘기냐. 이런 진리 안에 안 들어있는 거 뭐가 없냐. 이런 진리 안에 우주도 들어있고 천지도 들어있고 만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좁혀서 보니까 이 속에도 천지가 있다. 이걸 더 넓히면 결국은 법신불 이런 진리 안에 다 들어있다. 별을 이래라. 또 이름도 있어라. 이게 천지 안에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이게? 천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군 동작 자체가 여천지 합기덕의 그런 상태에서 또 여천지 합기서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부처님이라 봐야죠. 얘기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마음이며 오행의 단세이다. 이제 주서에 보면은 오직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자 천지이시며 오행지 산이다. 사람이 천지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천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 쉬고 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어쩌는 것 그러한 행위들이 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또 오행기단 오행이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 상황이다. 아 인의 지신 그 자체가 천지의 마음 인의 지신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세의 유인 만물이라 그래서 오직 사람이 만물의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영기질, 영기질이 있어서 최령한 건 아무래도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 만물도 즉 풀 한 포기도 영기질이 없는 거냐? 있어요 다. 이게 뭐가 기가 중심이 되느냐 질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영기질은 다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은 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가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이나 본성을 가져서 만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공안국 이르기를 천지소생 유인육이라. 그래서 천지의 소생에 오직 사람이 귀하다. 최귀하다. 즉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영장이거든. 그 영장이란 그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 영장이라는 그것을 주 무기로 삼아가지고 만물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영장일 수가 없죠. 정말로 영장이라고 하면 만물을 전부 안아서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 참 정말 영장이지 그렇지 않냐고 함부로 활용하고 파괴하고 이런 건 영장의 영장 노릇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경에 보면은 하늘의 백성을 낳으니 시월 천생 증민 유물유칙이라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법칙이란 뭐예요? 길 아닙니까? 떳떳한 그 길이거든. 이노미충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오는 미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노미충이라. 사람의 미충은 조그만 벌레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발달돼서 이제 집 안에가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그전 시골 보면은 그냥 화장실 자체가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화장실 속에 파리들이 모여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그것이 부화돼서 꼬리 달린 이제 벌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충을 참 불쌍하다. 이렇게든 여기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져다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서 욕 깔고 이불 덮어서 잘 놔둬보세요. 그럼 살겠어요 그게? 1분도 못 살아요. 그러는데 그 화장실 속에 변소에 들어가면 꼬리 흔들면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그 얘기입니다. 유불유치라. 그 만물은 만물에 맞는 법칙이 있고 길이 있다. 그 미충이 거기에서는 잘 살아가지만 깨끗하고 좋은데 뭐 밥도 먹이고 어쩌고 하면 못 살거든요. 민지병이 호시덕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간직한 성품을 아름다운 덕 좋아한다. 의덕이다. 의덕. 따뜻한 덕이다. 누가 보더라도 트집을 잘 볼 수 없고 간극이 생기지 않는 그 덕이다. 그래서 이 덕자의 의미를 득이하라 그랬어. 득이하라. 덕은 득이하라. 왜 이렇게 득이라고 덕을 풀이했을까? 덕은 바로 은덕이거든요. 은혜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은이란 뭐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유도 있고, 있고 땅도 많이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지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덕이구나. 그게 은이거든요. 은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건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이 그거 살린다. 덕이라는 것은 얻는다 그런 뜻이죠. 만족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은은 그 사물 하나하나가 강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족을 주는 거예요. 또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은의 상생을 받아서 만족하게 사는 거다. 흡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득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만물을 끝까지 보살펴서 살려주는 것이 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은 득이하라. 그렇게 풀이란다. 내가 사는 곳, 송아지가 사는 곳, 병아리가 사는 곳, 이것이 은혜가 미치는 건 똑같죠. 똑같아요. 그것을 얻어서는 내가 만족하게 사는 것 아니냐. 병아리가 만족하게 사는 것이고 송아지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 득이라 간다. 공자월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이 시를 지은 이는 그 도를 아는구나.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 백성에게 떳떳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이 차시자 기지도 기치도 온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시를 쓴 사람은 도라는 사람이다. 도를 모르고 어떻게 진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물필요 유치이다. 만물 하나하나에 다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있다. 민지병이야 고 호시의덕이라. 사람들은 떳떳한 그런 마음으로 결국 덕을 좋아하게 그런 돼 있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알아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이치를 알고 은을 알고 본성을 알고 마음을 알아야 안분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기 예운편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란 천지의 덕이며 음양의 교류이며 귀신의 모임이며 오행의 뼈난 희운이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지덕, 음양지교, 귀신지혜, 오행지, 숙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심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죄업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하면 다 이렇게 천지의 덕, 음양의 교류, 또 귀신의 그 모임, 또 오행의 기운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예,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어에도 보면은 아내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수제자예요. 공자님의 말씀, 다시 말하는 언행을 눈꽃만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정산종사 어떻습니까? 정산종사를 대중답게 찾으신 거예요.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찾고 맞아서 함께하도록 해준다 하면은 얼마나 흡족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정상종사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아, 이 회사에 들어와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 뭐냐, 대종사님께서 친히 찾아주신 근덕이다 그러셨거든. 정말로 성자가 나를 찾아서 도덕을 펼치자 한다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심력과 덕력과 은력과 지혜력이 그건 나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이구나.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내의 죽자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희라 천상녀 천상. 이건 진리가 후계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사실은 내 도가 너를 통해서 펼쳐져야 하는데 네가 나보다 먼저 갔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내 도를 펼쳐서 인간을 구원하고 세계의 낙원을 펼칠 것이냐. 얼마나 공자님도 고심을 했겠습니까? 아, 저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내 도를 어떻게 펼치고. 대중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정산종사를 얻지 못하면 내 법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러셨죠. 정산종사를 만나서 대용산령의 법이 펼쳐져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이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옛날 그 선사랄까? 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선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 중에 법을 전해줄 만한 인물이 없을 때는 그 법을 감추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인물이 안 되면 내 법을 받아서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안 되면 감춰야지. 만일에 전해주면 그걸 기화로 해서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긴 취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이렇게 몰 수가 있다. 또 호색, 색을 좋아할 수가 있다. 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딱 자기 대해서 다 끊어버리고 다시 전하지 않는다. 황석공 소서 같은데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중요해도 하늘과 땅의 도는 넓으며 두터우며 높음이며 밝음이요 오래감이요 영원합니다. 명야 유야 구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천지의 도가, 우주의 도가, 이런 진리의 도가 영원하죠. 영원. 우주가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의 중앙은 꼼짝도 않고 꽉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뭐 아까도 혼돈이라는 얘기했으면 혼돈이다 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주체는 그대로 발물이 있다 하는 것을 예,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청무어락이면 소를 들어 남걸 당겨 눈을 들어 푹신을 보느라. 아, 이건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도덕계에 보면 우주는 형상이 없는 어떠한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고요하고 공허하도다. 스스로 일어나 변함이 없고

0: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천지은은 그대로 놓고 보는 천지은이 돼야 한다. 천지 밖을 벗어나서 아직까지는 어떤 생명체 또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계에 어떤 생명이 또 터전을 잡고 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은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천지를 건드리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한곳에서 함께 즉 더불어 사는 삶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피곤한 아침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두 손을 깍지 껴고 기지개를 쫙 펴준다. 두 번째, 커튼과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세 번째,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든든하게 밥을 꼭 챙겨 먹는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를 꼭 챙겨 듣는다. 신나는 음악과 좋은 글귀, 유쾌한 퀴즈들로 여러분의 평범한 출근길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유일한 방송 원음 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의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공부

데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에 근본이 드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은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FM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 태풍에 대비합시다. 태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 운행을 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량기를 내려두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보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물을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alking. Talk about love. Talk about truth. Yeah.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중이 전체 인생을 잘 직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야죠. 9월의 끝날입니다.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할게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열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1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오키 하야토의 기타 연주 듣고 계십니다. 미타테라는 꽃집의 풍경을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Summer Fall 아침 8시 36분 듣고 계세요.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이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성급한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낭패를 보기 쉽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면 어떤 일을 해도 쉽고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열정은 성공을 부르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템포 쉬고 또 여유를 가지고 임하면서 무엇을 해도 성공을 거두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암안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추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계문과 솔송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견성과 솔성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2.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산에서 유숙한 여관의 주인이 마침 예수교인으로서 그 신앙이 철저하여 대단한 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의 경력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신앙생활 30여 년에 자기의 생활상에 많은 풍파도 있었으나 그러한 굴곡을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저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하여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듯 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런즉 그대들도 각각 신앙 정도를 마음 깊이 대조하여 보라. 그 사람은 아직 타력 신앙에 그치어 진리의 근본을 다 더이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 하물며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그대들로서 만일 파란곡절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어찌 바른 신앙이며 참다운 정성이라 하겠는가. 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철을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13. 대종사 석두암에 계실 때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왕하며 알뜰한 신성을 바치는지라.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지라.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회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에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아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건하라. 14. 대종사 설법하실 때 김정각이 앞에서 조는지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 하시니 정각이 곧 일어나 사배를 올리고 웃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정각에게 정이 떨어질 만한 야단을 많이 쳤으나 조금도 그 신심의 변함이 없었나니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조실에 앉았으니 노독 송옥의 얼굴이 완연히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지라. 산하가 백여리에 가로막혀 있으나 그 지극한 마음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니라. 16. 정석현이 사례기를,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울 일이 많사오나 법신불전에 매일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고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울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아니하나니라. 내가 봉내산에 있을 때 같이 있는 몇몇 사람은 그 험산 공곡에서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고 육신의 노력은 과중하여 모든 방면에 고생이 막심하였으되 오직 법을 듣고 나를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여 왔고 또는 영광에서 최초의 구인으로 말하더라도 본래 노동도 아니하여 본 사람들로서 엄동설안에 간석지를 막아낼 때 그 고생이 말할 수 없었건만은 조금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오직 이 회상을 창립하는 기쁨 가운데 모든 고생을 낙으로 돌렸으며 나의 하는 말이면 다 즐거이 감수 복종하였나니 그때 그 사람들로 말하면 남보기에는 못 이길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실은 마음속에 낙이 진진하여 이 세상에서 바로 천상낙을 수용하였나니라. 그런즉 그대들도 기위 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망구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초월하여 모든 경계를 항상 낙으로 돌리는 힘을 얻은 후에야 한없는 세상에 길이 낙원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17. 제자 가운데 신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끄는 사람이 있는지라 대종사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지 못할 자본이언을 그 중요한 자본을 상하여 신을 표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는 진정한 신성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지식과 문장이 출중하고 또는 한때의 특행으로 여러 사람의 신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회상에 종통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신성으로 혈심 노력한 사람이라야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신성품 12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영육쌍정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6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니와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 박았으되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으며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나니 새 세상 수도인들의 상징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탐, 진, 치를 대치하는데 염, 공, 명 세 가지가 필요하나니 청렴은 탐심을 대치하며 공심은 진심을 대치하며 명심은 치심을 대치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 그 공부는 일취월장하나니라. 19.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생각 않는 임종인에게 천도법문 설해주기가 어렵듯이 스스로 살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충고의 말 해주기가 어렵나니라. 21.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22.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발원이 없고 향상코자 노력함이 없는 이는 곧 살았으되 죽은 이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나니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떠나는 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챙김이요 세상에 나서는 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초의 발원을 크게 세움이니 성불재중의 원이 모든 발원 가운데 으뜸이니라. 25. 말씀하시기를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지니라. 26. 말씀하시기를 사필 규정도 맞지만은 실은 정할 정자 사필 규정이요 앙급 자손이라 하거니와 실은 앙급 자신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실 끝만한 사심이 단서가 되어 영겁대사를 그르치게 되나니 중도에 변심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대들의 스승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것으로 아는 것 같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30. 말씀하시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천리가 할 일은 천리가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나니라.

0: 네, 정산종사 법품편 16장에서 3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마음심기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인은 빼앗으려 하나 성인은 양보하고 범인은 다투려 하나 성인은 화합하며 범인은 있는 것에 집착하나 성인은 없는 것까지 놓아버리고 범인은 사사로이 자기만 나나 성인은 두루 함께 하느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는 마음으로 전하고 말과 글로 전하고 실행으로 전하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을 전할 때 자신이 먼저 연마하고 실천을 해야 살아있는 소리가 나고 진리와 스승과 법에 맥을 대야 힘이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소리가 나느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통쾌한 때는 애써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썼을 때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때요. 인과 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니라. 41. 대산종사 하섬으로 들어가던 배가 물이 들어 바다에 잠기는 위경에 처했을 때 한 교도가 자신보다 학생들을 먼저 구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받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해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두 마음 없이 양보하면 자기도 살 수 있고 설사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용 없는 사람은 소인이요 살아있는 송장과 같으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큰 잘못이라도 부모, 동지, 스승, 진리 전에 낯없이 고백하면 그 잘못이 가벼워져서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느니라.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높이고 앞세워주고 자기 분수를 알아 나설 자리에 나서고 물러설 자리에 물러설 줄 아느니라.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 되기가 참으로 쉬운 일이나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라. 사람들은 쉼 없이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과 조화가 나타나리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는 인복이요 정신을 깨우쳐 키워주신 스승은 천복이니라. 인복은 일생에 그치나 천복은 영생에 미치는 것이라. 천복 뒤에는 인복이 따라와도 인복 뒤에 천복이 반드시 따르지는 않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이 될 것 같으나 영겁을 놓고 보면 해를 받을 때가 좋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짓지 않고서 받는 해라도 달게 받고 참아 넘겨버리면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4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난경과 곤경을 당할지라도 열애가 되려는 서원과 바꿔서는 안 되느니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조복받은 사람이라야 천하를 제도할 수 있느니라. 5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못되기 쉬우나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이치가 갈마 있어요. 이 사 속에 리가 갈마 있다 이 말이죠. 이치가 갈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갈마 있죠. 그래서 일은 뭡니까? 일은요. 일을 우리가 풀면 대소윤 아니 저 십이예 그러죠. 일에는 반드시 십이예가 생기죠. 이건 십이예가 십이예. 이해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이 십이예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갈맞아 있는가 하면요. 이가 갈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갈마 있는 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를 아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 이치를 아는 거예요. 대소유무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일 속에서 십이예 속에서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지금요. 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뭐가 하고 가이스카 향남하고 이건 일이죠. 일인데 상극이다 상생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1: 위치죠.
0: 예. 이 일은 이치를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원불교의 모든 교도들은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이치를 발견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수행품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대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지. 직지가 뭡니까? 직, 고델 직자지요? 지는 뭡니까? 가르칠 지 아닙니까? 이 가르치죠? 이것이다, 이것이다. 직지. 이 직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불교 단어예요. 직지가요. 아, 이걸 이제 직지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직지 인심, 견성성불. 이 뭔 말입니까?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 한다. 좋겠죠? 제가 강의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직지인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요. 직지.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교에 불과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직지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직지가 있는데 절 이름이 직지사 어디에 있습니까? 김천이죠. 저 고향입니다. 직지사 저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소풍 갔다고 하면은 어디 가는가 하면 직지사 가요. 소풍 가죠. 봄가을로 소풍 안 갑니까? 소풍 갔다 하면 직지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사를 엄청 다니더라니까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요 부산 교구장을 해가지고 교구 교무님들을 데리고 직지사를 갔어요. 제가 다니던 절 아닙니까? 직지사를 가니까요. 예전의 직지사보다도 엄청 발전해 버렸어요. 그런 직지사가 돼 버렸더라니까요. 그냥 대단해요. 그 지금요 스님 한 분이 말입니다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직지사예요. 그것이요. 직지사가 뭔가 하면요. 직지인심한다. 인심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공부를 해도 직지사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 직지사가 또 어느 산, 그 먼 산인가 하면 그것이 황악산입니다. 황악산이 또 어떤 산인가 하면 추풍령. 추풍령은 다 그냥 완전히 다 지금 끊어졌죠. 끊어졌다가요. 다시 가서 황악산에서 살아납니다요. 살아나갖고 무주로 해갖고 덕유산으로 연결되는 거요. 저 태백산에서 나온 소백산맹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가 그 뭔가 하면 황악산이거든요. 그 황악산 기슭에 있는 산이 뭔가 하면 직지사예요. 그것도 제가 댕기는 고등학교가 어딘가 하면 황악산 밑에 있었어요. 그것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지거든요. 근데 이 직지가 이제 왜 내가 이 직지를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에 제가 직지 이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아이 저 작은 연탄이 직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 못 들었어? 아이고 참 이 직지가요. 예? 예, 이제 제 아이 간사님은 듣긴 들으셨어. 예, 들으셨는. 자, 이게 이제 직지가 이게 뭔가면요. 참 이 1377년 1377년 13세기 아닙니까? 1377년 청주 흥덕사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직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라는 책을 발간을 했다니까요. 그걸 발간을 했는데 그 발간한 직지가 말입니다. 뭐로 된 건가 하면요. 금속활자. 자, 제가 대종경 강의하면서 처음에 금강경 제가 얘기할 때 금강경 갖다 보셨다 그랬죠? 네. 대종사님께서? 네. 그리고 나의 연언을 부처님께 정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때 보신 것이 뭔가 하면 목각판이에요. 목각으로 만든 판. 판이 있었어요. 그 지금 저 불갑사에. 판이 보강되어 있었고 책으로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찍어가지고 갖다 드렸다 그랬죠. 그렇게 세 차례를 우리 지금 일산 선지님이 방문을 하면서 그걸 지금 판각을 다 찍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종이를 사다 줘가지고 불갑사에다가 그래갖고는 대종사님께서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목판본이에요. 근데 이 1377년에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한 거요. 자, 이걸 발간을 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프랑스의 기독교 선교사였어요. 프랑스의 기독교 선교사.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니까는요.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는 금속활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지라는 책을 자기가 샀다니까. 사가지고 그 직지를 뭔가 하면 프랑스로 갖고 가버렸어요. 직지 책을 자 프랑스로 갔다 했다. 제가 다 얘기했죠? 이제 생각나죠? 자, 갔다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니까 그걸 갔대.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한 그 선교사에게 고종 황제가 뭔가 하면요. 훈장을 내렸다니까. 황제가 훈장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그 선교사가 말입니다. 직지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에 만든 이 직지를 프랑스에다가 뭔가 하면 시집 보냈죠. 그렇죠? 시집 안 보냈습니까? 그래갖고는요.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국립박물관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제 생각날 겁니다. 자, 프랑스 박물관의 직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요. 최초의 금속활자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구텐베르크, 예.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금속활자보다도 1377년 흥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직지라는 책이 더 빨라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그 금속활자본이 뭔가 하면 직지예요.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무색해져 버렸다. 구텐베르크. 그동안에 금속활자의 최초는 구텐베르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발견한 직지 이게 뭔가 하면요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에요. 이게 그대로 증명돼 있어요.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니까. 이런 소중성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있지만도 프랑스가 갖고 있어도 자기들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 거 아닙니까? 보관 잘하는 것도 프랑스에게 우리는 고맙죠.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프랑스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는 하지만도 정말로 말이죠. 안타깝죠. 이 말을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이거요. 2030년도 이 지금 좀비엔의 발대에 부산에서 했는데 그 한국의 모험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꺼내질 않았다. 신문 칼럼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감상이 있어야 돼요. 참, 저널리즘, 저널리스트의 소중성, 저널리즘, 저널리즘이 뭡니까? 아이, 저널리즘. 아, 우리 교단도 저널리즘 있죠? 국가에도 저널리즘들 많죠? 요새요. 엄청 종류가 많습니까? 엄청나죠? 저도요, 어젠가 그젠가요, 볼 것이 있어서 그놈을 보다가요, 듣다가, 그냥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유튜브 보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렇고 내가 지금 심취해버렸어요, 그게요. 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그렇고 새로 또 충전시켜갖고 우리가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저널리즘이 많습니다. 수많은 저널리즘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저널리즘들이 있고 그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참 보세요. 저널리스트. 이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역할. 내가 이걸 오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신문 칼럼을 쓴 그 저널리스트. 대단하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직지를 우리가 말이죠. 가져다가 전시를 했다. 하도록 자극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저널리스트가, 그 저널리즘이에요. 그 신문가, 그 저널리스트가 이 자극을 준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한 집단, 한 단체, 한 국가 여기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요.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또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많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은 뭔가 하면요. 어떤 시대라고 하면 정보의 홍수시대 안 그럽니까? 그러죠?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본물 쏟아내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또 말이죠 그 속에서 해야 될 공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 속에서 공부입니다. 자 지금 아까 지금 이 수행법 3장 지금 일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일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보의 홍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은 그 정보를 말이죠.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과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지금은 말이죠. 또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정보의 다이어트 시대예요. 다이어트가 뭡니까? 다이어트 합니까? 아, 경선 회장님 다이어트 해요? 맨날 해요? 오, 참, 내가 공자 앞에 문자 쓰네. 정보의 다이어트 시대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처하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9월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덥긴 해도 이제 가을 분위기가 슬슬 난다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완연한 가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아침이죠. 하긴 뒤늦게 가을을 논하기엔 이미 추석도 지났고요. 지난 월요일엔 설악산의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다니까 가을이라는 게 새삼 놀라울 것도 없는데요. 막상 충분히 즐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절을 바쁘단 핑계로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월의 마지막인 오늘부터 잠시 잠깐 멈추기도 하면서 더 느긋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30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2026년에 맞이하는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9월 30일 수요일 특가정 첫 곡으로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전해드렸어요. 벌써 9월 한 달이 다 지나갔다니. 이게 뭐 9월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추석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시작하면 금방 끝날 거다, 정신없이 지날 거다 예상은 했지만 좋은 시간들은 진짜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들을 더 부지런히 좀 즐기고 누리고 아낌없이 좀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한 법이니까요.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 모두 모두 매일매일 나를 위한 행복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분께서 9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뭐 이 좋은 계절을 구경도 못하고 단풍놀이도 못하고 지나는 것 같다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단풍이 진짜 곳곳에 지고 있으니까요. 멀리 어디 떠나지 못하시더라도 주변에 눈만 돌려봐도 가을이로구나 싶은 풍경들이 이제 좀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하늘도 좀 보시고 주변의 나무들 바뀌어가는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조금은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8073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중간에 연휴도 있고 해서 더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다가올 10월을 기대하며 9월의 마무리도 멋지게 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휴도 있고 뭐 명절도 있고 뭐 이래서 정신없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또 있지 않습니까? 10월도 정신없이 지날까봐 걱정인데 이 짧은 가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좀 야무지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오늘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문드러님이 오늘을 기준으로 올해가 93일 남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2026년이 93일 남았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한 것 없이 다 지나간 듯 합니다. 한 해 안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야 이러다가 또 이제 2027년을 맞이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되는 순간이 금세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여러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한 해가 가는 게 아쉽기도 하면서 막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뭐 여러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시간이 안 흐르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흐르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좀 아낌없이 보내보자고요. 자 오늘도 2시간 알차게 채워볼까요? 2부에는 신청곡과 잼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신청해주세요.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겠습니다. 박진주, 질풍가도, 타카피, 스매쉬 2곡 듣고 올게요.

박진주 질풍가도 타카피의 스매쉬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사이론님께서 와우 질풍가도 들으니까 잠이 번쩍 깨네요. 아침엔 역시 특가정이 최고예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질풍가도 박진주 씨가 또 시원하게 불러주셨더라고요. 잠이 번쩍 깨셨나요? 그럼 이제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발라드 좀 듣고 있을 테니까 이사이론님 잠이 번쩍 깰 것 같은 노래들 저희들한테 좀 신청해주세요. G.O.D의 노래입니다. 보통날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G.O.D의 보통날, 잭스키스의 기억해줄래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아일릿 빌리온 고양이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성시경 Try to Remember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026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오늘도 신청곡 아재염 잠시 후에 우리 특허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신청곡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8님이 연아님 9월이 다 갔다고 하니까 괜히 막 초조해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남은 날들은 더 멋지게 특별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이 남은 날들이 또 뭐 연휴 지나고 그리고 뭐 조금 지나면 이제 또 김장한다. 김장철 뭐 또 지나고 그리고 나면 오래 지나기 전에 못 봤던 얼굴들 다 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임도 한두 번 하고 그러면 아 27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뭐 시상식 이런 거 하고 그러면 27년이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9238님 말씀처럼 남은 날들 더 멋지게 더 특별하게 우리 함께 보내보도록 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우물장 노래시고 8970번 문자로도 여러분의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담아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랑 친구해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하이키예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203 고객님께서 요즘 라떼 노래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커피 라떼 말고요. 라떼는 할 때 그 라떼요. 하하하. 연하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며 신청합니다. 이라며 보내주신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투야의 바 피플크루 너에게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203 고객님 신청곡 왔죠.

오늘 신청곡 왔자염 7203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투아이에버, 피플크루 너에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라떼 노래 제가 좋아할 거라고 하셨는데 뭐 너무 좋네요. 7203님 부정하고 싶지만 막 따라 부르게 되네요. 세상에나. 옛날 노래는 가사 없이도 이렇게 잘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2부 끝곡은 아이콘의 취향저격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3부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030님께서 아침잠 없는 9개월 아기랑 듣고 있어요. 아, 왜 아기들이 아침잠이 없을까요? 너무 일찍 잠들어서 그럴까요? 잠시 산책한다고 나갔다 왔는데 아침 공기가 선선하네요. 시원해서 좋은데 환절기 감기 고생 중인 손자가 빨리 낫길 바라요 라고 하시면서 민찬아 빨리 감기 나아서 꽃 구경 가자 라고 하시며 가을이 오면 노래 듣고 싶다고 골라주셨습니다. 민찬아 빨리 감기 나아서 꽃 구경 가자. 8030님이 신청하신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이어드리고 오늘 준비한 동요도 만나볼게요.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해동해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평균당의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박은조 작사 작곡의 동요 들꽃이야기였습니다. 제18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었어요. 노래 중간 딸랑 종소리 들으셨나요? 아기 다람쥐 살짝 다가와 작은 꽃잎 흔들면서 땡땡하네요. 아기 다람쥐 살짝 다가와 작은 꽃잎 흔들면서 땡땡하네요.

땡땡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1번 감사, 2번 인사, 3번 식사, 4번 장사. 1번 감사, 2번 인사, 3번 식사, 4번 장사.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동요동요 채채차 오늘은 박은주 작사 작곡의 동요 들꽃 이야기 만나보고 있고요. 오늘의 출제 구간 아기 다람쥐 살짝 다가와 작은 꽃잎 흔들면서 땡땡하네요. 땡땡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기

안 해요. 조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아무튼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인사, 3번 식사, 4번 장사. 1번 감사, 2번 인사, 3번 식사, 4번 장사.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정연아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 멋지게 인사하는 법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동요동요 차차차 들꽃 이야기 만나봤어요. 고운 멜로디와 동화 같은 가사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동요였죠. 노래 많이 들어보셨나요? 귀에는 좀 익은 동요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자, 이 가운데 아기 다람쥐 살짝 다가와 작은 꽃잎 흔들면서 땡땡하네 이 구간에 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힌트곡으로 멜로망스의 인사, 시아 사랑의 인사, 빅뱅 마지막 인사, 범진의 인사 전해드렸는데요. 정답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인사였습니다. 3248님 정답 2번 인사요. 저는 장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6619님 2번 인사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시간이에요. 감사드려요. 환절기에 늘 건강하세요 해주셨고요. 3077님 2번 인사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딸 인사성이 최고예요 라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저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9105님 2번 인사 서로 건네는 인사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요. 랑이 사랑해 하트님 2번 인사 저는 20대 때 노래들이 나와서 좋네요. 5085님 정답 인사 올해 새로 입사한 신입이 인사를 어찌나 잘하는지 나 부모님께 정말 잘 배웠구나 싶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라고 신입은 알까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와 안다면 진짜 기분 좋겠는데요. 7056님 2번 인사 덕분에 아침부터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갑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요 연하님 해주셨고요. 9317님 정답은 인사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연하님께 굿모닝 인사 올려요. 이하나공이님 2번 인사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훈훈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이에요. 뒷번호 2842님 정답 인사 저 오늘 라디오로 채널 돌리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수신 상태가 좋아요 라고 깨끗하게 들리나요 2842님? 3507 뒷번호 쓰시는 분 2번 인사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맞아요 진짜 인정. 2842님 3507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권진원입니다. 안녕이라는 흔한 인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 시간 환급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 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 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요,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 20에서 53.3%에 30%포인트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고요.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최대 83.3%의 환급 혜택을 받아왔죠. 이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 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국토교통부 대광민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더 면밀하게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지금처럼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의 카드 이용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 시간 환급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모두의 카드 출퇴근 시차 시간 환급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헤이즈 정승환 언젠가 괜찮아질 이야기 그리고 2AM의 영화처럼까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마리슈의 연애왕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할 것이요. 만일 그만한 일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신상, 뉴, 획기적인.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정반대의 것들이 많죠. 익숙한 장소, 오래된 친구, 추억의 노래들. 하나같이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존재들 아닐까요? 오랜 친구에게서 불쑥 연락이 와도 당황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같은 걸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인생에 설렘을 준다면 오랜 존재들은 정말 묵직한 안정감을 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김동률 피처링 이적 서동욱의 내 오랜 친구들.